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파종과 그 겨울의 긴 시간을 견뎌내는 인내와 그리고 이른 봄에 다시 동면에서 깨어나서 뿌리를 내리고 활착하며 5월경에 이제 싹을 틔우고 6월에 결실하고 타작해서 밀가루가 되기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마귀는 다 뛰어넘고 굴러다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이 이야기를 결론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길이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이 아니고 정도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고 통과해버립니다. 묵살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넌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그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까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사회,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응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떡이 최고지. 너 지금 가난하지 않냐? 돈이 최고지. 너 지금 핍절하지 않냐? 옷이 최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아니야. 사람이 떡만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정면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배고픔에 대한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양식을 왜 주십니까? 만나를 왜 주십니까? 이런 걸 양식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여섯 동안을 네가 네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이니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빵보다 우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배고픔이 우선될 것 같지만은 그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 배고픔이 우선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뛰어넘어버린다면은 그건 이미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말씀으로만 어떻게 사느냐, 떡이 우선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야, 말씀이 우선이야 라고 말씀으로 마귀의 존재를 이겨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 결핍의 문제만 가지고 오겠습니까? 내 삶에 수도 없는 배고픔들, 수도 없는 결핍의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이래서 부족하고 저건절해서 배고프고 내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가 단순히 빵의 문제, 음식의 문제, 밥의 문제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배고픔들을 우리는 뭘로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고 이겨내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고 그 미혹하는 자를 이겨내는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도 끊임없이 이 배고픔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배고픔의 문제를 말씀으로 극복하고 말씀

몸으로 배불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 뛰어내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 곳에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도 안 다치고 기가 막히게 굉장히 잘 안착, 아이언맨처럼 안착하지 않겠느냐. 그때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환호하겠느냐. 얼마나 영광 돌리겠느냐. 너는 동시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야. 영적 교만함. 이런 것들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내 능력을 입증해보라는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말씀으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너는 다치지 않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다 감싸서 보호하여 주실 거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대단한 존재로 보겠느냐. 한 방에 인기가 올라가고 한 방에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아, 내가 이런 결단을 낼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욕심의 발로에서 출발되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번에 내 기도 꼭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뿌리치기를 네가 나를 시험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죠. 미혹하는 자는 예수님을 시험을 빌미로 하나님까지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마귀의 미혹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있을 때에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틈을 냅니다. 네가 이 말씀을 믿기는 한다마는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반대로 이럴 때 네가 과감하게 행동해봐. 그럼 하나님 반드시 너 들어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미혹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에서 바탕한 믿음이 있어야지 의심하면서 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나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대로 아파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가 부딪힙니다. 그거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지켜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그런 걸로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세 번째 시험은요, 타협입니다.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온 천하 만국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나는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걸 타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세계 만국이 마치 자기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는. 마귀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향하여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마귀는 다 없애버리고 영광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도 천하 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

통해서 고난의 길을 겪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빼버리고 마치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과정이 가을에 파종을 해서 초가을에 파종을 해서 겨울을 지나는 밀이삭처럼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 없애버리고 단순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영광의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가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영광만 주겠다. 내게 경배하면 타협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런 타협의 미혹을 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타협의 미혹을 할 때가.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해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건물 팔리면은 제가 이 건물 팔리는 것에 11조를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 건물은 자기 것이고 그건 팔리면은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 그걸 가지고 흥정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타협의 대상은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내가 내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내가 좋을 때만 믿음 있고 내가 환경이 나쁠 때는 믿음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욥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그런데 더욱 욥의 믿음이 보편적인 이유가 욥은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그의 몸이 병들고 그의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도망가고 인생의 최악의 경우에서도 욥은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적 요인이 믿음을 흔들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와서까지도 욥을 향하여서 억울한 소리를 해도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생명의 씨앗은 땅에 심어놓고 싹이 나면은 바람이 불어도 싹이 올라오고 비가 와도 싹이 올라오고 겨울이 지나도 싹이 올라오고 그러나 죽은 씨앗은 어떤 경우도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뭐합니까? 타협하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게 경배하면은 내 말을 들어주면은 내가 천하만국을 다 네게 줄게. 그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강한 자에게 지면은 지는 자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미혹이라는 것이 올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이 마귀의 미혹인지 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마귀가 물러가고 나면은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물러가면은 따라합시다. 마귀가 물러가면 천사가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미혹하는 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을 하고 떠나가는 그 뒤에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기는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시험이 계속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쳐야 비로소 천사들이 우리 곁에 와서 수종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아, 아직도 이 마귀라는 존재가 내 곁에서 맴돌고 있구나. 이걸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빨리 물리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존재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는 순간 내 삶은 분명히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수종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마귀는 예수님께 패하자 떠나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의 금을 가지고 기도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인데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삶에 공허한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떠나가면은 천사가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뭐합니까? 수종들더라. 이 수종든다는 이 말 한자를 보면은 따를 숫자 쫓을 쫓자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모신다는 그런 뜻. 수종든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모시는 것. 누가?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수종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구약에 여러분 이 수종자라는 표현을 쓰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1장에 보면은 수종자 여호수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종인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여호수아는 수종자라고 표현했을까? 여호수아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 박힌 직함이 있습니다. 수종자 여호수아. 아까 수종자라는 말이 쫓아다니면서 보살피는 자, 심부름하는 자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서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애굽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주변에서 모세를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조력자로 비서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기에 여호수아 1장에서는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있습니다. 250명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가 모세를 향하여 반역했을 땐 했던 말이 뭡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대적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수종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지도자 모세를 섬기는 수종드는 자지 내가 뭘 하나님의 종이냐. 그런데 고라와 그 일당들은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편을 딱 갈라놓으시고 모세 편에 선 자, 고라 일당에 선 자, 그 사람들은 땅이 갈라서 지진이 나서 땅 속에 그들을 다 묻어버리고 불이 나와서 그에 따르는 추종자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나의 종으로 세웠더냐 이거죠. 모세만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동행을 하고 물론 중간쯤에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그 아래에서 지키고 있었고 회막을 지킬 때도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고 뭐 일을 볼 때도 여호수아는 홀로 수종자로 회막을 지키는 장면도 곧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수종자 여호수아가 후반기에 가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명함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는 지도자 모세를 섬기는 자에서 조력하는 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대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쓰임을 받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종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신약의 수종되는 모습을 하나 더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베드로 장모는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들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수종드는 자. 여러분 사람이 수종들어도 굉장히 참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뭔가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천사

0: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는 자,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수종드는 자로서. 예수님 곁에는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이 끝나자 천사들이 수종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분명한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드는 자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다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수종드는 자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 순서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에 수종드는 자로, 어느 곳에 있든지 수종드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셔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는 역사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천사들이 끊임없이 나를 돕고 나의 기도에 힘을 함께 쓰게 만들어주고 내 결핍을 채워주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가 미혹받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는 이런 수종되는 천사들을 우리 곁에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제단이나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가 수종드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인생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로 남을 거냐?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을 미혹하려고 해요. 사탄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미혹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미혹하는 자로 남을 것인가? 수종드는 자로 쓰임받을 것인가? 적어도 내 인생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섰을 때에 우리는 미혹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수종드는 자의 삶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광염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은 미혹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수종드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 광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 되었어요. 7월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7월을 생각하게 하는 많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일지 궁금하네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7월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뜨거운 태양? 세찬 비바람 부는 태풍? 주룩주룩 쉬지 않고 내리는 장마? 또한 즐거운 방학? 신나는 물놀이?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떠오르나요? 와, 7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7월이 좋은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7월이 싫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운 여름이 있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과 과일이 맛있게 잘 익게 된답니다. 무더운 여름이 있기에 신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또 덥고 습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도록 방학이 생겼고 그 덕분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즐겁게 배우는 즐거움도 얻게 되지요. 어때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생각하니 무더운 여름, 7월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껴지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7월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해요. 친구들, 첫 곡으로 들었던 좌로나 우로나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뒤로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좌우 앞 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친구들, 7월은 무더운 여름, 정말 습한 여름, 짜증나는 여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여름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 날씨에도 상황에도 좌우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하며 찬양을 불러볼까요?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좌로나 우로나 함께 불러볼 건데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좌로나 우로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무더운 여름도 멋지고 건강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고신 측의 내 마음의 중심, 사랑의 교회 교육연구소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1: 안녕, 나는 이스라엘 소녀야. 나는 지금 아람 나라에서 살고 있어. 여행을 왔냐고? 아니야. 여행도 이사도 아니야. 아람 나라 군사들이 때를 지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만 나는 아람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아람 나라로 오게 되었어. 그리고 아주 크고 멋진 집에 사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부인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 그런데 그 집은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부자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전해준 소식이 그 집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0: 주인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이 커다란 집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뭘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정말 이 나라에 아무도 내 남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끔찍한 병을 고칠 방법이 없단 말인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텐데.
1: 주인님,

0: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주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세요. 주인님을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게 하세요.
1: 와, 놀랍지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나라로 잡혀와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살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살피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용기 있는 소녀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소녀처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나를 나쁘게 대하고 불친절한 사람은 미워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그들에게 보복하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시려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벌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나쁘게 대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 고집불통이고 착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아람 나라에 잡혀와 사는 이스라엘 소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짜증내고 불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크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0: 나 나아마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믿습니다.
1: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년은 자신을 강제로 데려온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과 그의 아내를 미워하고 나쁘게 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지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이랍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아람에 잡혀온 이스라엘 소년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해주신 약속을 믿으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의 마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아람나라의 포로가 된 한 소녀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비록 종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소녀는 자신의 주인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사랑을 왜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새 계명과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옛 계명은 전혀 다른 계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걸 옛 계명이라고요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이 같은 거라고요. 십계명의 참 정신,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참 의미가 뭔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한마디로 딱 합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은 그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계명이라고요. 같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들의 세계가 질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십계명대로 살면 삶이 질서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살면 삶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또 다른 의도는 자기 백성들의 삶이 아름답고 자기 백성들의 삶이 품격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삶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십계명을 어기고 살면 품격이 떨어지죠. 혼란스럽게 되죠.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십계명에 들어있는데 그 계명대로 살면 문제가 없지만 계명을 어기고 살면 도둑질하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가늠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그 계명을 따라 살면 삶이 질서 있고 아름답죠. 근데 그 계명을 어기고 간음을 하면 성적인 죄를 짓고 살면 삶의 질이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나?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이 세상 사람 이방인들과는 차별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같은 차원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요.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혼탁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품격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질서 있고 사랑하면 아름답습니다. 아멘. 서로서로 서로 다짐하시오. 사랑하면 질서 있고요. 사랑하면 아름답습니다. 예. 부부간에도 뭐 혼인을 하고 뭐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산다고 해서 가정이 다 품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난하게 살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정이 굉장히 돋보이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 부부간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제 아내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는 기계의 윤활유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장의 육중한 기계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동을 시키다 보면 어디에선가 자꾸 삑삑 노이즈가 발생을 하지요. 그럼 어디서 이 노이즈가 발생하지 싶어 쭉 살펴보다가 아, 여기서 노이즈가 발생하는구나 싶어서 거기 윤활유 한 방울을 딱 떨궈주면 깜짝같이 노이즈가 사라지죠. 사랑은 윤활유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왜 이렇게 삑삑거리는 소리가 날까요? 어제도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저랑 굉장히 친해요. 어제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괴리가 벌어지고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가족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을 텐데 제가 아예 차라리 모르는 교회였으면 다행일 텐데 너무 잘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그런 혼란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원인은 한 가지겠죠. 원인은 뭔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은 뭔가 사랑의 윤활유가 말랐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가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교회, 잡음이 없는 교회, 아멘 좀 하이소.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큰 은사라고 해요. 예,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엄청난 은사를 선물로 받은 교회였어요.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가 몽땅 그 교회에 다 부어졌거든요. 방언하는 은사가 부어졌어요. 통변하는 은사가 부어졌어요. 병고치는 은사가 부어졌어요. 예언하는 은사가 부어졌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교회가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신기하지, 희한하지요. 아니, 그 엄청난 은사가 가득하게 부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놨던 거죠. 너희들에게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너무 소중한 은사가 있지만 가장 귀한 은사가 너희에게 없구나. 가장 소중한 은사가 너희에게 없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내놓은 지식은 처방이 뭐여서요? 내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은사를 얘기할게 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였어요? 사랑해. 여러분, 병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도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도 우리 공동체 속에 사랑이 말라버리면 다른 어떤 은사도 아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아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IT 기업의 황제로 불렸던 분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 엄청난 사람이죠. 신화적인 인물이죠. 애플을 창업해서 엄청난 IT 제국을 이뤘어요. 이분이 56살에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죠. 이분이 56살에 췌장암을 앓다가 이제 사망하게 됐는데 그분이 자신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나 스티브 잡스를 보고 열광을 하고 나 스티브 잡스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당신은 엄청난 인재라고 인물이라고 열광을 하지만 내가 이뤄놓은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 떠났어요. 그가 엄청난 기업을 이룬 것은 맞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룬 건 맞죠.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서 자기 인생 돌아보니 의미 없는 것이고, 여러분 더 많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예. 옆 사람 얘기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여러분 서로 얘기하면 당신 조만간에 죽을 겁니다. 그 조만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어요. 조만간에. 예. 우리 자신들이 죽음 앞에 딱 서는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왔을 때 내 인생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재산을 많이 남기지 못해도, 내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사셔서 우리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이거는 거의 주님이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린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3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서로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아니고 서로 쌍방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차고도 넘쳐요. 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셨거든요.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은 아무 짝에도 가치가 없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처럼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이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죽을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교회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인데, 그런데 가장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 가사말을 쭉 보면 사랑이란 말이 빠진 노랫말이 없어요. 전부 다 사랑 타령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도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너도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사랑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저는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퍼내고 퍼내고 퍼내도 계속 사랑의 물을 퍼낼 수 있는, 누구든지 세상에 갈증을 느끼고 인생에 목마름을 느끼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든 여러분 중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인생에 목마름을 느끼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전부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사랑을 줄 줄 모르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 때 하나 공약을 했습니다. 오늘 조 목사의 사랑을 좀 느끼시라고. 그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돼. 네. 오늘 조 목사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느끼고 돌아가신다면 그것이 저의 행복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Give and take. 일방적인 사랑은 갈증이 있죠. 일방적인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은 만족도가 떨어져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공약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다음에 두 배로 갚아주셔야 돼. 아무 계획 안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다가 성령이 갑자기 감동 주셔가지고, 저는 감동 주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우리 조 목사는 감동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저는 감동받으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때거든요. 종말의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가까우면 이 지구촌에 인간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현상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11가지로 제가 차트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차트예요. 11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뭐 예를 들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출현한다든가, 뭐 지하 자원이 고갈된다든가, 뭐 전염병이 창궐하다든가, 온갖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중에 11가지 징조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말라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면요,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왜냐하면 불법이 성행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불법이 성행하면 내 마음속에 정죄감이 막 일어난다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일어난다고요. 불법이 성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뭐 공의 정의라고 하는 건 이미 상실된 지가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이치에 맞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거짓인데 마치 진실처럼 둔갑을 시키고, 옳지 않은 것인데 옳은 것인 것처럼 둔갑을 시키고, 사람들이 나도 헷갈리고 너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지금 한참 헷갈리셔요.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막 동조해서 박수치고 편을 들고 막 따라가는 거죠. 이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분노감이 일어나고 막 정죄감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소중한 사랑에 고갈돼 버리는 거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원이 사랑인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자원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억지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랑의 자원을 생성시켜야 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성도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인데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미움은 자꾸 걷어내버려야 되고요, 사랑은 자꾸 생성시켜야 되고요. 아멘. 서로서로 격려하십시다. 손잡아주시고 더 많이 사랑할게요. 할렐루야. 더 많이 사랑하고 사십시다. 예.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예배 오셔서 졸고 있는 모습도 이뻐요. 예. 졸고 있는 모습이 예뻐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다 이쁘게 보인다고요. 왜? 조 목사 실수할까봐 기도하고 계시니까. 너무 이뻐요. 예. 깊이 주무세요. 깊이 주무세요. 주무시고 눈 떠보면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얼마나 삶에 찌들리고 얼마나 삶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예배 오셔가 말씀 듣는데 주무시겠어요? 상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놔두세요, 자유하시게. 설교 끝나면 남는 게 있다고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서로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할게요. 여러분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제가 더 목회 잘할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절대 조건이라는 거죠. 절대 조건. 여러분, 세상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단체나 세상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집단에 내가 멤버십을 가지려면 아마 상당한 실력이

내가 볼 때 BTS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뭐 음악성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뭐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목받고 각광받는 그 최고의 그룹의 멤버십을 가질 수 없죠. 아마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선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룹의 멤버십을 갖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멤버십을 가지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일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한 거지요? 통변하는 은사 대단한 거지요? 그런 은사를 가졌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충격적인 선언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쳐서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어요, 능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교들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요구하는 절대 자격 조건,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십자가 귀걸이를 달고 다닌다든가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성경책을 폼나게 끼고 다니면 누가 볼 때 아, 저 사람 교회 목사인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표식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정표는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절대 자격 조건은 사랑입니다. 저도 나중에 실컷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인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요. 여러분들도 평생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왔을 때 부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자로 인정을 받으셔야 될 텐데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사랑입니다. 아멘. 요즘 현대인들은 행복에 관해서 관심이 많죠. 행복.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너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안전하서나 행복이죠. 그런데 뭐 부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결혼해서요. 결혼하고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저희 아내와 둘이 딱 껴안고 누우면 딱 맞는 방도 아닌 방에서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꿈에도 소원이 그때는 여러분 어른들 다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뭐 연탄 아궁이에 연탄 집어넣었다가 땡겨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서 살았잖아요. 뜨거운 따뜻한 물이 필요하면 꼭 연탄 불에다가 냄비에다 물을 데워서 써야 되고 아기는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죠.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서울 서교동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서울 지금 앞불에 있어인 연남 서울 연남동에 다가구 주택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저 다가구 주택 연립 다가구 주택에 우리 이사가 저 집에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대출 받고 해가지고. 반 지하 14평짜리 월세방에 이사를 갔어요. 좋더라고요, 세상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방이 한 칸에 요만하게 살다가 두 칸이 됐잖아. 방이 두 칸이 됐잖아. 수도꼭지 터니까 뜨거운 물이 촥 나오잖아. 샤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너무 좋은 거야. 그 좋은 거는 잠시뿐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소유와 물질, 이런 것으로 우리가

0: 행복할 수 없어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려면 가장 소중한 에너지, 사랑이 느껴질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어느 한순간 우울증, 우울한 모습 보셨어요? 저희 아내 어느 한순간 인상 쓰고 있는 모습 보셨어요? 내가 이 교회인 지 16년이 넘었는데 우리 아내를 한 번도 얼굴 찡그린 적 보셨어요? 개뿔도 없어. 그런데 계속 즐거워. 왜 그러냐?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저 결혼해서 지금 40몇 년 살지만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다고요. 믿어달라고요.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 부부싸움 왜 합니까? 저희 아내가 목회 내조하면서 목사가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도 항상 우리 아내는 해피해요. 해피해요. 왜?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사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배워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하면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면 더 행복해요, 내가. 옆 사람 서로 격려하세요. 사랑받고 사랑하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디엘 무디가, 디엘 무디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디엘 무디가 남긴 명언들이 참 많이 있는데 디엘 무디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이 명언을 남겼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로 하는 사랑은 너무 쉽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은 너무 어렵다. 그 얘기잖아요. 말로 하는 사랑은 쉽죠. 그러나 삶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얘기잖아요. 물론 혀끝의 사랑도 나쁘진 않지만 혀끝 사랑보다는 손끝의 사랑이 더 좋습니다. 아멘.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짧은 인생 살면서 왜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삽니까?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인다고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나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행복하게 사랑을 하고 감사하고 사십시오. 제가 어느 날 가요 무대를 딱 보는데 태진아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태진아 가수 아시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분의 그 특유의 제스처가 있지 않습니까? 특유의 제스처를 부르면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쉽다고 했나? 그 노랫말을 듣는데 복음으로 들리는 거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사랑이 쉽다고 했나? 사랑이 쉬운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여러분, 누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누가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질서 있게 되고 굉장히 아름답게 되고 품격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월드미션 교회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번, 지역번호 055-296-5540번 월드미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7월 첫 번째 토요일, 2026년 하반기의 첫 주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뿌린 기도의 씨앗이 하반기에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기도로 함께했던 분들로부터 감사의 사연이 돌아왔고요. 기도가 안 된다던 딸이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 신장 염증으로 입원했던 권사님께서 완쾌 퇴원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2주 전 이 방송에서 함께 기도했던 고위험 산모가 무사히 퇴원했다는 소식까지 기도는 응답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 방송에서 한 분을 추모하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20년 넘게 인도해 오셨던 진해중부교회 황복림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4월 이 방송에서 목사님의 쾌유를 함께 위에서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하늘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감사와 추모가 함께하는 오늘 먼저 찬송으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방송은 전파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한 통의 문자, 한 줄 사연이 이 방송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늘은 방송사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세 분의 감사 사연과 한 분의 추모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7월 1일 아침에 7월 운영위원회 수요조찬 예배가 창원극동방송 3층 채플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주 이 방송에서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많은 운영위원분들께서 이른 새벽부터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달 강사로 모셨던 최하진 선교사님께서 다음 세대 믿음의 승부사로 키워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카이스트 공학박사이자 스탠퍼드 포스트닥터 그리고 만방국제학교 설립자이신 선교사님만의 독특한 시각에서 다음 세대 교육과 믿음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나눠주셨습니다. 특별히 만방국제학교의 설립자로서 평생 공학도로 공부해왔던 선교사님을 어떻게 선교사로 세워가셨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고 위트 있는 멘트로 간증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으셨고 조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분들 중에는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사역에 관심이 많이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번 강연을 계기로 이 경남 지역이 변화되는 시간이었길,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통찰력을 얻어가는 시간이었길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올려주셨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감사 사연인데요. 819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CCC 수련회 첫날 기도가 안 된다던 딸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둘째 날 큰 은혜와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내일 대학교 시간 강사 글로벌 마케팅 과목 채용의 원서를 접수합니다. 오래 쉬어 걱정도 되지만 캠퍼스 복음화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순정하게 싸우니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던 딸이 하루 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자신도 캠퍼스로 나아가려 하십니다.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캠퍼스 복음화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원서를 내신다는 것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딸의 감사 제목과 또 어머니의 기도가 함께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사연입니다. 0242번님께서 보내주셨던 기도 제목인데요. 신장 염증 수치로 병원에 입원했던 이은주 권사님이 극동방송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완쾌되어 퇴원하고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완쾌, 퇴원, 이 두 글자가 얼마나 감사한 글자인지요. 이은주 권사님의 건강

이 회복된 것을 함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감사 사연입니다. 578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방송가족 여러분, 이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 바로 이 방송에서 함께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시험관 임신 17주차에 하혈과 양수가 새는 증상으로 고위험 산모실에 홀로 입원해 계셨던 분. 그때 매일 두렵고 불안한다라고 하셨고 저희가 34주를 넘겨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힘과 주님의 은혜로 고위험 산모 입원실에서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통한 기도를 모두 주님께서 이뤄주셨어요. 회사 출근도 잘 정리됐고 편하고 안전하게 뱃속의 아기를 건강하게 품고 다시는 입원하지 않고 40주 되어 출산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퇴원을 하셨다고 하네요. 2주 전 그 두렵고 불안한 병실에서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제 40주까지 남은 여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사연을 나눈 뒤에 한 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창원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인도해 오신 진해 중부교회 황봉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황봉린 목사님의 목소리를 매일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읽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그 목소리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지역의 수많은 방송 가족들의 아픔과 기쁨을 기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이 방송 3회차에서 황 목사님의 암 재발 소식을 전해드리며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목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남아있는 성도들을 더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하늘나라를 가겠다는 담대한 믿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20년 넘게 전파를 타고 청취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이제 하늘에서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심으신 기도의 씨앗은 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황봉린 목사님의 유가족과 또 진해 중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그리고 목사님이 남기고 가신 기도의 유산이 이 방송을 통해 계속 이어지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와 추모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응답에 감사합니다. 8191번 성도의 딸이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캠퍼스로 나아가려 합니다. 시간 강사 채용에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고 캠퍼스 복음화를 섬기는 귀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은주 권사님의 완쾌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했던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권사님의 건강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5784번 산모의 퇴원을 감사드립니다. 2주 전 두려움 속에 있던 이 산모를 병실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이제 40주까지 뱃속의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는 입원하는 일 없이 무사히 출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황봉린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망의 기도를 통해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의 종을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을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남겨진 유가족과 진해 중부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심으신 기도의 씨앗이 이 땅에서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라디오 앞에서 모든 방송가족 위에서 하반기의 첫 주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방송은 감사와 추모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가 안 된다던 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입원했던 권사님이 완쾌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산모가 퇴원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응답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늘따라 더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황복린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쉬고 계시지만 그 기도는 이 전파를 타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이어가야겠습니다. 7월에도 건강하게 만나 뵙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E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만방국제학교 설립자 최하진 선교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승부사로 키워라 라는 제목의 특강 함께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 개인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하는 이런 게 모태신앙을 저의 삶의 시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신도도 아니고 병신도 생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일만 가는 사람을 병신도라고 하지 평신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목소리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장이 저를 굉장히 리크루트 열심히 합니다. 왜? 성가대원으로 뽑으려고. 일단 조인합니다. 그렇지만 세 번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루틴한 걸 뭐 ADHD는 아닌데 굉장히 루틴한 걸 못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이걸 계속해서 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늘 이렇게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을 20대 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토가 속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24살에 했거든요.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그러더니 또 결혼 선물로 또 목사님이 하나 주시더라고. 집사. 그때부터 얻은 별명이 나집사. 나일론뻥으로 얻은 집사. 이게 저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속도전이기 때문에 만 28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에서 3년 동안 이제 연구소 생활을 했습니다. 왜? 카이스트를 나오면은 국내에서 3년을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 생활을 했습니다. 대덕연구단지 정말 사이언스타운, 정말 소매니 박사 오버데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 던지면 다 박사가 맞을 정도로 그 동네에 그렇게 박사가 많아요. 그래서 박사 사위, 박사 아내 얻고 싶으면 그 동네에 간다. 그 다음에 돌을 던진다. 맞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동네에선 박사란 뭐냐? 밖에서 죽을 사람을 박사다. 이런 농담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굉장히 좀 괴상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꼈죠. 저는 이제 서양화는 좀 해봤으니까 동양화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고돌이라는 건데 돈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딸 수 있을까? 제가 또 연구하는 게 전문이니까 또 연구를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있더라고요. 광을 파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하나 생겼죠. 광팔이. 이게 제 인생의 이적서입니다. 모태신앙, 병신도, 나집사, 광팔이. 이런 인생이 저의 이력이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보지 않고 뭐 카이스트에, 뭐 스탠포드에 이 화려한 것들만 보는데 It's nothing without Jesus. 예수님이 없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왕자의 신분에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신분은 I am something, I am somebody. 나는 정말 그 훌륭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으셨어요. 네가 somebody에서 nobody 내려갈 때까지 40년을 그렇게 개기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80년 드디어 nobody가 된 거야. nobody.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데 정말 우리는 얼빠야. 그래서 얼빠, 얼굴 보고 외모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얼빠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심빠예요. 심빠.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 심빠. 이분이 바로 용어가 좀 참신하죠. 예? 예. 이게 다 이 청소년들하고 논 덕분입니다. 이게 내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놀았어 봐요. 김장로 뭐 근데 오늘날 광을 팔아도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돈을 다 잃었죠. 그래서 저는 먼저 세이 굿바이 하고 동료들하고 이제 헤어졌죠. 집으로 가는데 굉장히 열이 나잖아요. 엑셀러레이터에다가 차에 모든 분풀이를 다 거기다 해야 되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What is my life?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I never live twice. 내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닌데 인생은 one coin game. 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내내 가는 동안에 여기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집에 도착할 때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성경책을 1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 모태신앙이 뭐 그렇잖아요. 예? 예, 창세기 1장 1절 읽어도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은 미약하니라. 예? 이게 원래 시작은 미약하나 뭐 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모태들은 시작은 굉장히 창대합니다. 결단 대단합니다. 예, 그렇지만 나중은 그냥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왜 출애굽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항상 시작은 창대하고 나중은 미약했습니다. 근데 그날 진짜 집에 가자마자 제가 서재에 가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펴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1장을 다 읽었어요. 2장을 읽었습니다. 3장 읽었어요. 4장, 5장, 6장, 7장, 9장, 10장, 11장, 12장. 와우! 11장, 12장 나오는데 야, 거기 훌륭하신 한 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 아버지를 뭔가 봤더니 데라였어요. 11장 32절 창세기. 여기 보니까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원래 우리에 살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꽃피웠던 그곳. 예? 정말 가장 경제가 융성했던 그곳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하란에 머물렀어. 하란이 얼마나 좋았길래 여기서 그냥 머물다가 살다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 11장 32절 저에게 두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제 두 눈을 때리는데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아 데라가 참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진아 네가 데라야 이놈아. You are 데라 이놈아, what are you doing now?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허구한 날, 성공에 목말라 하지, 돈에 목말라 하지, 인기에 목말라 하지, 네 인생 너만을 위해서 잘 살려고 하지, 네가 교회 다니는 건 그냥 양념으로 다니고, 그냥 또, 주일날 안 가면 왠지 모르게 죄의식 느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체면 치대 하려고 그렇게 나가지, 네가 정말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어떤 질문을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나야말로 진짜 발목 신앙이냐 발목. 발목만 교회에 담갔습니다.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접해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되라구나. 내가 되라구나. 하나님 나도 되라같이 되지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12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거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울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같은 모태 장아치들은 이거 1년에 12번 설교 들어요. 12장 1절 가지고. 그러니까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울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 12장 1절. 여기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항생제 자주 먹으면 효과 안 나듯이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에 다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왜 신앙이 잘 안 자라는 줄 아세요? 항생제의 효과야. 에? 정말 이 명약인데 이걸 팀으로 내도 주님이 주셔도 이게 하도 많이 접해보니까 이게 역할을 못해. 항생제 똑같아. 창세기 12장 1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멋있는. 근데 여기에 은혜가 안 돼. 근데 야 제가 이날 밤에 야 이 12장 1절에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똑같은 의미일 수가 있지만 저에게 이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날 떠나라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브람같이 아버지를 떠납니까? 본토를 떠납니까? 뭐 어떨 때 직장을 떠납니까? 마누라를 떠납니까? 어딜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가운데 말씀을 주시길 데라로부터 떠나라. 네 인생 대라 같은 인생 살고 있지. 네 욕심, 네 자아, 네 애고, 너의 욕망, 너의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생각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Get out, get out.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가거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도 30년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 그나마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요. 아는 거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저에게 와 처음으로 제가 꿈을 가져봤어요. 그게 뭐냐? 한 영혼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제가 다가가서 복음 전해보겠습니다. One person to Jesus.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 연구소 동료에게 찾아가자. 그것도 마침 제 카이스트 후배가 있어요. 걔가 내 연구팀에 취직을 한 거야. 예? 졸업하고. 이거 뭐 내 밥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출장 다닐 때마다 얘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 친구를. 그 주로 이제 그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고속도로가 좋은 이유가 전도할 때 도망가지 못해. 네.

그렇잖아요. 문 열고 뭐 뛰어나가겠습니까? 예. 죽지 않으려면 뭐 앉아 있어야지.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미스터 박 우리 연구소에 여기 박사들 진료해 여기 버클리 박사 MIT 박사 무슨 뭐 스탠퍼드 서울대 카이스트 할 것 없이 박사 전시장이야 여기 백화점이야. 근데 그 사람도 얼굴 다 뜯어봐 다 돼지 놈들이야. 제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이제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성경을 진짜 재밌게 읽게 되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야기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나중에 한 몇 달 지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좀 휴게실로 가서 차 한잔 하자는 거예요. 차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박사님 얘기대로 우리 연구소의 박사 얼굴들 다 뜯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지 뭔가 이렇게 세상의 고민을 다 혼자 짊어지고 있는지 저들의 인생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석사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박사할 텐데 그러면 내 인생도 내 인생이 투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 인생의 미래가 저렇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행복하게는 살고 싶은데 뭐 이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 박사님 얼굴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행복해 보입니다. 그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야. 드디어 이제 뭐예요? 이야 익은 고구마 된 거 아니야. 예? 인종사정 볼 것 없이 찔러 대야죠.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찔러 댔죠.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울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가지고 30분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해설해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날 그 친구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스드림 컴스트루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공부는 좀 했지만 내 인생에 어떤 그런 뭐랄까 컴플렉스 열등감 뭐 이런 게 정말 그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무슨 뭐 운동을 잘합니까? 말을 잘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영어를 잘합니까? 그냥 공부한 거야. 그냥 뭐 대학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남들 대학 가니까 대학 가야 되나 보다 했고 대학 가니까 군대 가야 되나 보다 군대 빠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카이스트구나 그 카이스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인생 구름 따라갔습니다 제가. 근데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요. 또 하나의 꿈을 제가 꾸게 되었어요. One more 한 사람 더 이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게 이루어졌어요. 또 꿈을 주셔요. 완모 한 사람 더. 그러다가 우리 한국은 너무 영토가 좁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주신 거야. 이제 완모에서 완모 네이션 한 민족 더 이 꿈을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하다가 지금 카이스트의 그 재양규 박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선교에 조금 미쳐 있었어요. 그 중국 선교 무슨 팜플렛 같은 거 주면서 선교 훈련 받아보라고 하면서 GPTI라고 한국 전문인 선교 훈련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동원, 오카넘, 홍정길 뭐 그 당시에 4인방이라는 분이 그 연합해가지고 목사가 아닌 전문인들만을 위해서 세운 선교 훈련 학교예요. 1년 동안 하는 코스인데 여기에 제가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 비전이 커지더라고요. 진짜 One More Nation, 예, One More Nation 이게 내 꿈이었어요. 이제 한 세대 더 이게 꿈이 이제 확 이제 확신이 들어서자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여보 해외 선교 갈까? 그랬더니 제 아내 하는 말 너 미쳤니? 너나 당신이나가 난 여기 있을 거야. 우리 아버지에게 했더니 아버지 제가 선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미쳤니 이놈아? 예, 놀랠루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데가 없습니다. 왜?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내가 다 원수야, 원수. 성령 회방체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저를 감동시키셔가지고 저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셨다면 이거 반대하면 성령 회방체 아니겠습니까? 전 거창고등학교 그 직업선택의 10계명 너무 좋아합니다. 전영창 교장의. 내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게 직업선택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영광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단두대를 향해서 가라. 이야 정말 미친 말이죠. 근데 그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 아내를 변화시켜주세요. 제 아내도 또 모태신앙인지라 아내도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네. 똑같이 변화시켜주세요. 보면 그렇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은 사람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 변화시켜주세요인데. 예, 그렇잖아요. 몇 달 뒤에 제 아내가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기도하는데 자꾸 뭐 그놈의 요나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나 설교하신 적이 있거든. 그때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나는 저렇게 어리석은 요나가 되지 말아야지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생생히 기억나면서 그 장면까지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어 여보 그러면 내가 이거 반대하면 요나 되는 거 아니야? 어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사실 기도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저 우주 밖에 있습니다. 그때는요 고민도 안 돼요. 갈등도 안 돼. 방황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야. 갈등이 시작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조정이라고 얘기해요. 조정. 하나님께서 코렉션 해나가기 시작하는 과정에 진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풀이하자면 우리 와이프가 그 단계에 온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머릿속에 온 거야. 그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야.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가고 싶어요? 어? 가면 좋겠는데? 안 가고 싶어요? 어? 가라. 어. 안 가고 싶어요? 가야 돼? 안 가고 싶어요. 넌 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얼마나 이게 겁이 많아집니까? 예, 왜?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야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이프 허그하면서 여보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구나.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야. 언젠가 당신의 마음은 정말 기쁨으로 변화될 거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 아니야. 내가 그거 확신해. 사도 바울이 확신했듯이. 다 그렇지만 여보 할 말이 있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남자가 요나지 여자는 요년이야. 라고 말할까 하다가 마저 대질감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와이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해요. 같이.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스탠퍼드에 이제 초청장이 왔으니까 미국으로 갔다가 가야지 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미국 가면 흔들릴 것이다. 아, 그다음에 포기할 것이다. 마음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구소장이 미국에 간다는 소리를 듣고 연구소에서 너 그 사표 내지 말고 그냥 가. 그러면 휴직도 하지 말고 연구소에서 파견하는 거로 해줄게. 그러면 매달 월급이 나와. 이야 이게 돈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돈을 축복해 주시나 봐요. 제가 30대 초반에 아파트 세치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거 몰랐지만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예? 부동산 투자가 뭔지 알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야 이게 또 연구소장이 거기다 또 이야 또 연구소에서 1000불씩 더 얹어서 주겠다는 거야. 이야 이걸 어떻게 이걸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이야 진짜 호박이 덩굴 채가 안 되라 정말 황금 덩어리가 그냥 굴러 들어왔는데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걸 다 포기하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나에게 이런 유혹거리를 주지 마시든지. 근데 이거를 견뎌내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 어떤 허들을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연구소장 찾아갔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연구소장 하시는 말 미친놈. 아, 제 박사 미쳤군. 미쳤다는 소리 듣고 제가 사표 냈습니다. 그래서 천불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월급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연구소 매년 해외 출장 다니잖아요. 이게 출장이 아니라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년이 옵션이야. 이거 사표 내잖아요. 3년 안 됐잖아요. 그거 다 개원해야 돼. 그거 다 토해냈어요. 제가 또. 연구소 직장 동료에게 미쳤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One more nation. 이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스탠퍼드에 갔더니 정말 노벨상 탄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나도 저 상을 받고 싶은데. 근데 노벨상 탄 사람 그 사진들 걸어놓은 걸 보면서 저들의 인생이 어땠을까 생각해봤어요. They died. 그들은 죽었더라. 다 그렇잖아요. In front of death. 죽음 앞에서. Which is more meaningful. 어떤 게 더 값어치 있을까. 어떤 게 더 의미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노벨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자. 하늘의 면류관을 향해서. 사도벌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듯이 나도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자. 세상의 노벨상?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스탠퍼드 그 교수에게 가서 제가 선교사 가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You crazy? Yes, I'm crazy. 예, 저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not for my Stanford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Not for my reputation, 명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Not for the money, 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Not for the secular power,

세상에 권력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yes, I'm crazy. 미쳤습니다. For the gospel. 제가 복음에 미쳤습니다. For Jesus. 예수에 미쳤습니다. For the mission. 사명에 미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교수에게 큰소리 칠 수 없어서 속으려 했어요. 네. 그렇지만

안 믿어.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게 다 항생제야. 강남 거리 다녀보세요. 맨날 스피커 틀어놓고 그냥 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어, 뭐 예수 천당 지금 불신 지옥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키가 다 갈게. 그 너무 지겨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구조 하나 놓고는요. 사람들을 예수를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는 오히려 또 노방전도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관계전도, 사람방전도. 예. 그래서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허가 날 밥 먹여줬습니다. 우리 집사람 열심히 예? 밥해 대고 저런가 열심히 놀아 대고 투게더 투게더 라이프 투게더. 이 투게더 하니까 방학 동안에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영어 가르쳐 줄 테니까. 영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없어. 이런 거 알려주면 돼. 예. 예. 그 이제 애들이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서서히 마각이 아니라 신각을 드러내죠. 응? 너네들 심심하지? 내가 좋은 영화 하나 있는데 한번 볼래? 벤허, 허시 가문 이야기를 틀어놔요. 벤허, 예? 이 허시 가문, 이게 허시 가문 이야기인데 왜? 벤, 이름이 벤? 예? 레스네임 성이 허니까 예? 예. 허시 가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허시 가문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어. 예. 그럼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뒷모습이 나타나잖아. 저분이 누구세요? 이제 묻는 거야. 이때 왜 전도가 불법이야. 그래서 물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묻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다 해야 되잖아. 예? 딱 저분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문둥병이 났네요. 문둥님 저 사람은 누굽니까? 묻잖아요. 이때다 싶은 거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재미난 영화 하나 있는데 또 볼래? 십계를 보여줍니다. 이야 홍해가 갈라지는 그 멋있는 장면 있잖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질문이 오잖아. 그럼 이제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창조주 하나님. 거긴 다 막스 레닌주의자야. 그렇잖아요. 에? 무신론자야. 무신론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창세기 1장을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저는 또 과학자잖아. 진화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해 주니까 아이들이 그냥 쏙쏙 들어. 에? 그러면서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니까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어요. 6개월이 됐잖아요. 우리 집에서 밥 한 번 먹은 애들은 다 예수 믿었어요. 밥 속에 복음이 있어요. 네, 밥 속에. 그 복음이 들어있는 밥을 에? 복에 배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복음이 자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에? 에. 생명이 싹이 났어요. 어, 자라났어. 자라납니다. 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거.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제가 이런 걸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요. 수많은 제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가게 하셨어요. 처소교회, 가정교회. 애들이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18살 이하는 교회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만, 4천만이 아니라 4억이야. 4억. 네. 그래서 중국 교회에서는요. 이 4억이나 되는 18살 이하의 중국 교회에서는 이 인구들이 없잖아요. 멸종동물이라고 얘기해요. 멸종동물이야. 안 되겠잖아요. 얘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One More Nation을 이루어주셨잖아요. 그 꿈을 수많은 중국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해봤잖아요. 난 진짜 사도행전을 제가 써봤어요. 진짜. 야. 그래서 이제 한 꿈을 주신 게 뭐냐면 One More Generation. 한 세대 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꿈을 주신 거야. 이 꿈을. 한 세대 더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 대학생 제자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된 친구, 사업하는 친구, 직장다 여러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마다 이제 여름마다 모여서 수련회 하거든요. 이런 드림,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했더니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12명이 모였어. 12명이. 그래서 직장 때려치기로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했죠. 왜? 이게 난공불락 같은 왜? 학교를 만들려면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학교에 대한 꿈을 주신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하면서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았던 거 있잖아요. 하나씩 팔아서 썼습니다. 탈북자를 또 얼마나 많이 넘어왔습니까? 그 탈북자들을 또 아파트 하나 팔아서 또 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꼬비처럼 땅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금이 없잖아. 야 학교를 줘라. Make a school. 어? For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 학교를 줘라. 하나님, nothing in my pocket. 내 주머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in my hands. 내 손 안에 지금 아무것도 no cash. Cash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학교를 지랄 말입니까? 땅 사야죠. 건물 줘야죠. 리크루팅 해야죠. 이게 보통 작업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지은 것보다 더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방해 세력 있지, 사람들 다 반대하지, 이거 뺏긴다, 뭐 한다, 뭐 등등에 무수히 많은.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10년 사역하면서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헤드를, 마스터를 외국 사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제자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분신들이 만들어진 거야. 왜? 10년 동안 같이 생활했으니까 가족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야. 나를 배신할 놈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무릅쓰고 걔네들 진짜 다 교수하던 거 다 때려친 거예요. 학교에서 아파트 준다는데 그거 거절하고 온 거예요. 이런 놈들이 배신하겠습니까? 그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 이 난공불락을 우리가 또 승리해야 되니까. 느헤미야 성경 공부하고 나서 야 그래도 너희들 직장 뭐 다 때려쳤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달에 얼마 필요한지 집집마다 너 결혼한 아이들 싱글 다 있으니까 그 사정에 따라서 한 달에 미니멈 생활비가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달라. 내가 그거는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때를 쓰든지 뭐 어떻게 썼는지 내가 그거 어떻게든 채워볼게.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걸 월급으로 정해보자. 그랬더니 아니 월급도 줍니까? 이 친구들이 묻는 게 월급도 줍니까? 월급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온 거야. 그날 이후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잖아요. 진짜 학교가 지워졌어요.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학교의 법인 대표도 제가 아니에요. 내 제자예요. 중국 사람 자오 리밍. 대학 졸업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부 다 마치고 돌아와서 저와 함께 통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켄터키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생화학, 바이올로지. 이거 굉장히 취직 잘 되는 그 전공인데 교수가 취직 자리에 알아주고 너 여기 가 여기 가 여기 추천해줘도 안 되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다 때려치고 그리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교수가 계속해서 야 너 여기 이렇게 좋은 잡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꼬드기더래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구나. 박사학위 수여식 얼마나 그 영광이야. 모자 쓰고 이거 하고 박사학위 지금 받고 물론 종이 쪽 한 장이지만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그 전에 미리 중으로 왔어요. 박사학위 수여식도 참석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그렇다고 해서 박사학위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아 놀랍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보이신 땅이 있어. 어디에 지을까 하다가 하얼빈. 하얼빈 영하 40도야 30도. 엄청 춥잖아요. 역시 사람은 간구한 땅에서 살아봐야 돼. 에? 이곳이 광야야. 에? 아 뭐 그냥 따스하고 이 창원같이 뭐 겨울 뭐 걱정 없이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아 진짜 겨울옷이 여러분들 많이 필요 없잖아. 나는 겨울옷이야. 에? 그렇게 이 역시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봐야 돼. 광야 광야 광야가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뜻이 보니까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다. 이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곳에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잖아요. 그리고 하얼빈 추운 데니까 전 세계 어딜 다 나갈 수가 있어. 전 중국 어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광주 무슨 뭐 이런 데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샹하이 하얼빈에 올 생각을 못해. 왜? 추우니까. 근데 하얼빈에 살던 사람들은 샹하이 no problem. 메이관시 메이서 광주 메이서 no problem.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춥잖아. 갈 데가 없잖아 겨울에. 내가 하던 게 뭐예요? 겨울 방학 때마다 모아놓고 구워 삶았잖아. 아 구워 삶기로는 하얼빈이 딱이다. 그래서 하얼빈으로 가서 첫날 보여준 땅이 있어요. 호버벌판. 야, 그 땅을 보는데 진짜 가슴이 뛰더라고요. 무조건 깃발 꼽았어요. 스가랴 4장 6절 7절 외우면서 not by might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나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기도했죠. 야, 이 땅을 보름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중국 정부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에? 학교를 짓는다며 그럼 도로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전기 있어야지 세 가지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리는 10년 뒤에 좋습니다. 20년 뒤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 고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50년 임대로 해서 사게 된 거죠. 이제 5월 1일인데 이제 눈이 녹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없지만 길은 없지만 그래도 기공 예배부터 드려야 되겠다. 무조건 기공 예배 드린 거예요. 저의 신앙의 모토 No money, no problem.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없어. No problem, 문제 없어. 삽질하자. 이 삽질부터 하는 이 삽질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삽질 한번 하면 뒤로 도망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라고 해서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치고 싶어요. 도망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

0: 삽질하는 거야.
1: 퇴로 차단아, 퇴로.
0: 이렇게 삽질한 거예요. 그랬더니 6월 1일 됐는데, 6월달 내내 땅을 갈아줘요. 우리 학교 앞에 중국 정부가 길을 내는 거야. 예. What happened to 중국 정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지. 예. 그때 알고 보니까 이 할빈시 정부가 아, 이 지역에 학교가 들어온다니까 그럼 이 여기를 다 그럼 우리가 개발하는데 개발 지역으로 이미 묶어놨었거든요. 그 정부로부터 땅을 산 거야. 예. 농민으로 땅을 사면 이걸 또 농부 변경하고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예? 정부와 계약을 해서 이걸 산 거야. 여기에 그럼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여기를 교육 지역으로 정해자. 에듀케이션 존으로. 그래서 대학교들을 22개 대학을 유치했어요. 할빈 시정부가. 그 대학생만 20만 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들어오려면 뭘 해야 돼, 정부가? 인프라 닦아야지. 도로 닦아야죠. 전기 내야죠. 물 내야지. 이거 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야. 우리 학교 앞에 길이야, 이게. 대학로. 네. 네. 길 이름이 대학로야, 이게. 아,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네? 기공예배 때 이사야 43장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했는데 진짜 내 삶에서 그 이사야 말씀이 이게 실현이 됐어요. 예. 예. 광야에 길이 났습니다. 샘이 났어요. 이 전기가 났습니다. 예. 전기가 났어요. 학교에서 지어진 거예요. 체육관, 그다음에 본관,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남학생 기숙사. 저희는 다 중고등학생들 다 기숙사 생활합니다. 제 교육 모토가 교육 철학이 예, 보니까 우리 특히 크리스천들이 부모를 사랑하되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착이 되고 과욕이 되고 야곱이 요셉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듯이 그냥 애지중지 채색 옷만 입히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 생활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어버려라. 이게 저의 교육 철학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를 끊어놓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워 삼는 거예요. 또 이제 애들이 많아져. 왜? 20만이 생겼죠. 대학생만. 졸지에 50만 대도시가 됐어 거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지니까 뭐 해야 돼? 유치원이 만들어져야지. 그 유치원 노마니? 노 프라블럼. 삽질하자. 삽질한 거예요. 네, 허벌판이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마을 이름이 유니버시티 시리야. 우리 한국 학생들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제가 설교합니다. 너희 꿈 뭐니? 의사요. 너희 꿈 뭐니? CEO요. 뭐 엔지니어요. 뭐? 이거 다 뭘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꿈 아니야. 그러니까 개 꿈이지. 이게 하나님의 꿈이니 이놈들아.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줄게. 이런 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우리를 부인하는 게 뭔지야. 이걸 안 가르칩니다. 기독교 학교인조차도 꿈을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 명문대 몇 명 가는 거 이거에 목을 매달아. 아니 명문대 한 명도 안 가면 어떻습니까? 이것만 빼주잖아요. 아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10 times better. 10배 이상의 지혜가 나와. 에? 그럼 남들 10시간 공부할 거 1시간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부 시간에 연연하지 않아요. 많은 학교들, 많은 부모들, 많은 학원들이 공부 시간에 연연해. 10시간 공부해야 돼. 4당 5락? 요즘은 3당 4락? 이게 진짜, 진짜 이거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시간 자는 아이들이 점수로 이 성적이 제일 좋은가 해봤어요. 7시간 반에서 8시간 그 습관적으로 자는 아이들이 성적이 제일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잠을 자야지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공부시켜봐. 기억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바보 같은 학습법을 하고 있어요. 돈 버려, 시간 버려. 그냥 태워버리는 거야. 태워버리는 거야. 해독이라는 거, 디톡스라는 건 뭐냐면 매일 좋은 것을 몸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먹는 거야. 그러면 나쁜 게 빠지게 돼 있어요. 나쁜 거 빼려고 해봐. 백휴으로 진공청소기로 뺀다고 해서 빼지겠습니까? 더 들러붙어요. 더 들러붙어요. 그들을 굶겨 죽여야 돼요. 유해균 많은 아이들 장애. 유해균 많을수록 공부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장애 뇌과학이 있어요. 장애 유익균이 많게 하잖아요. IQ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채소 잘 먹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 두뇌 자녀의 두뇌 혁명을 일으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식탁 혁명을 이뤄야 되는 거야. 식탁 혁명. 근데 식탁 혁명을 이루지 않아. 라면 먹여. 햄버거 먹여. 피자 먹여. 떡볶이 먹여. 떡볶이가 지상 최대의 이 정크푸드예요.

탄수화물만 있죠. 거기 설탕 아 코카콜라보다 더 많이 쏟아 부어요. 그런 걸 먹게 해요. 그런 걸.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슐린 스파이크. 예? 예? 혈당 스파이크. 그 인슐린 들이 쏟아 부었잖아.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인슐린. 인슐린 폭파. 집중력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과학적인 게 다. 노 게임, 노 핸드폰, 노 MP3. 저 학교 세 가지가 다 없어요. 노 연애, 연애도 못해. 여학생들 노 화장, 화장도 못해요. 여학생은 노 매니큐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내추럴 뷰티가 있어. 내추럴 뷰티. 예? 다니엘, 오늘날 지금 바벨론 문화예요. 스마트폰 제국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 제국이야.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결단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 내가 핸드폰 안 하겠습니다. 매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한 시간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미디어 디톡스. 아이들 공부하지 말라도 공부하게 돼요. 우리 학교 아이들 그래서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한국 아이들인데 애들이 한국 아이들이 선후배 관계 굉장히 이게 심각해요. 존댓말에. 아니 한두 살 차이가 무슨 존댓말을 합니까? 우린 다 반말이야. 형, 언니, 누나, 동생밖에 없어요. 선배, 후배라는 말 없었어요. 가족같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해. 학교가 행복해. 왕따가 없어져. 한국 학교 이렇게 만들어줘도요. 우리 애들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상하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딱 되면 그때부터 상급생에게 존댓말을 해야 되고 빙빙 돌아서 도망가고 애들이 학교에 가는 게 행복이 없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존댓말 없었어요. 형한테, 어? 누나에게, 언니에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거 다 없었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애들이. 교장실을 우유 카페로 만들었어요. 아니, 교장실 혼자서, 교장 선생님 혼자서, 뭐,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이거를 유용하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냉장고를 두 대를 때려 넣었어요. 그 냉장고에 우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사는 거예요, 이거 다. 그 아이들이 쉬는 시간 한 10분 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 우유 좀 주세요.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우유가 또 뇌 성장 발달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이면서 마시면서 그러면서 애들에게 이 새끼들아 공부해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힘든데 없니? 어려운데 없니? 긁어주고 토닥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애들이 내 자녀라면 생각하면서 우유 카페를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변화될 수 있어요. 한국교회도. 담임 목회자, 그 당회장 씨라, 당회장, 그 어떤 권위 있는 이름을 쓰지 말고, 예? 거기다 왕 섬김이 방. 이렇게 써요. 차라리. 예? 아,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아, 뭐, 교장이다, 이사장이다, 무슨 사장이다, 뭐, 무슨 장이다, 뭐, 담임 목사다, 아니면 무슨 뭐, 당회장이다 해가지고, 왜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돼? 예수님 같이 섬기러 왔노라, 내가.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내 목숨을 주러 왔노라. 했듯이 애들에게 이걸 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사라집니까? 권위가 더 살아, 신기하게. 권위를 죽이잖아요? 권위가 살아? 야,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내가 이거 체험했어요. 내가 리더가 아니에요. 오피셜리. 근데 리더십이 살아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 아이들 살리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만 바꿔도요. 한국 학교들, 한국 교회들 바꿔집니다. 한국 교회 부흥시키는 좋은 방법. 아이들이 다임 목사님 얼굴은 보지만 이름도 기억 못해. 설교를 통하면 아이들이 안 들어. 근데 테이블에서 에? 마시는 그 우유 한 잔 마시면서 하면요. 그게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오래되는 설교지. 애들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 파자마 나이트를 만들었어요. 각 선생님 집에 우리는 반이 있으면 반 공동체가 있지만 반을 또 해가지고 다 또 섞어. 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많이 만들게. 왜냐면 한국 아이들이 그 단짝만 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도 단짝 이렇게만 다니 친구가 굉장히 약해. 친구 관계 넓히기 위해서 기숙사는 기숙사잖아요. 기숙사 3명 4명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방 바꾸지. 그다음에 셀그룹을 또 만들어. 셀그룹 예? 12명씩 그 셀그룹 또 만들었지. 반 있지. 동아리 반 있지. 이런 반 있지. 저런 반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네트워크 파워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 셀그룹별로 해가지고 이 목장 선생님이라고 해요. 목자 선생님. 목자 선생님 집에 아이들이 오는 거야. 그 목자 선생님이 저녁을 준비해.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저기 여학생들 있잖아요. 또 잠옷 다 가져와. 거실에서 같이 자는 거야. 왕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세로토닌, 행복도가 넘치잖아요. 공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행복한 아이들이 그래서

0: 무찰하는 거예요. 죽음을 알잖아요. 삶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공부시켜야 돼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버릇 없어지는지 아세요? 삶만 알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이들 버클리, NYU, 북경대, 청와대. 북경대, 청와대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한국 유학생들 가운데 반이 우리 학교 아이들이에요. 만반 학교 아이들이에요. 이런 이거 싱가포르 국립대, 뭐 에모리, 스탠포드,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뭐 USC, 듀크 뭐 할 것 없이 이런 데 많이 가요. 왜? 해독을 하니까 공부하지 말라도 해. 네. 셀이 돌리는 거야. 공부할 시간을 어떻게든지 뺏자. 이게 우리 선생님들의 할 일이에요. 예. 그럼 짜투리 시간까지도 활용해서 애들이 공부해요. 굉장히 집중도 높아져요. 한국 아이들보다 반밖에 공부 안 합니다, 사실. 세븐 파워, 디톡스. 이게 우리 학교의 공부 정신의 근간이에요. 교육 철학. 예. 저는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 전하는데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승부사, 믿음의 하드 캐리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1: FBC 신앙 강좌. 오늘은 만방 국제학교 설립자 최하진 선교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승부사로 키워라 라는 제목의 특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

소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미량교회에서, 그리고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치유하는교회 하계부흥성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오메가처치 황성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2289-53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성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거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째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털을 밟는 자 같느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을 내 옷에 튀어 내 오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원수 갚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먼저 내 원수가 누구인가, 나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내 원수를 누가 갚아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있죠. 이게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언제나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원수 갚는 날이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 갚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알더문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80세인데 저의 설교를 가끔 듣는다면서 자기가 옛날에 한 정치 지도자를 참 많이 좋아하고 투표하고 지지한 사람인데 그가 어떤 정치가가 결국 대통령이 됐겠죠. 대통령에서 한 행한 일로 인하여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 설교를 들으면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께서 그분을 되게 의지하거나 그분을 좋아했는데 내 원대로 안 되니까 지금 원수처럼 여기고 있지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대인들은 모두가 메시아, 즉 왕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생각을 한 거죠.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가 물러가고 정말 멋진 메시아가 오기를, 또는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또 가난한 자들은 부자가 되기를, 병든 자는 병 고침 받기를, 이런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니즘 사상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 오면 정말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된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기적을 해하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로마 군대를 물리치거나 유대 나라를 강하게 하거나 어떤 조짐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너희는 성는 양식으로 해서 따라온다. 나는 성는 양식으로 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주로 왔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런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무도 따라가는 자가 없었죠. 열두 제자조차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구원자, 또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 내가 원하는 목사, 내가 원하는 어떤 가족, 회사,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우리 안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일종의 메시아니즘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는 한 가정이 되게 어려울 때에, 옛날에 자식을 많이 놓았을 때는 다른 아이 공부 못 시켜도 그 중에 똑똑한 아이 하나 공부시켜서 그 아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기를 바래서 그 아이에게 다 투자하죠. 이런 사상도 사실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아니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구원자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그 소원이 탐심이라고, 그 마음의 소원이 죄라고 고발한다면 누가 그런 메시아를 따라가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제야 그분이 아 그렇군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지했지만 지금 원수처럼 여겨진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했군요 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 어떤 원수를 말하며 어떤 원수를 어떻게 갚는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자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보스라는 에돔 족속의 수도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상도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오바다스에서 잘 나옵니다.

유다가 적들에게 공격당할 때 도와주기는 그냥 적들과 연합하여 유다를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로 언급됩니다.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불다는 뜻의 에돔을 심판하여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라고 하면서 공의를 말하며 구원하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 자신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2절에서 3절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근능 있는 분이 붉은 옷을 입고 오기에 네 옷이 포도접터를 밟는 자같이 붉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접터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업을 다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집행을 포도 수확을 하여 포도를 발로 밟아서 추수하는 그 장면으로 말하고 있죠. 포도가 익으면 낫으로 거두어서 포도접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접을 받아내죠. 자, 그렇게 포도송이를 발로 밟으면 접이 나와서 담기고 그걸 이제 포도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포도접틀에서 포도를 밟다 보면 그 포도접이 튀어서 옷을 붉게 물드는 거죠. 이렇게 포도접틀을 밟는 것을 심판의 행위로 말하면 심판받을 원수를 포도를 밟아서 접을 내듯이 그들을 밟아버리니까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묻어서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이죠.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포도접터를 밟아서 옷이 붉게 물이 들듯이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갚는 날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심판의 날은 항상 구원과 함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죠.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아무도 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지만 공의대로 집행한 자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만민입니다. 그러면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바다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는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교만하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은 아주 든든한 요새라서 아무도 나를 끌어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의 두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들이 사는 곳은 난공불락의 요새기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이들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까? 야곱이 망하는데 그들은 혈육적으로 형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은커녕 기뻐하고 함께 재물을 빼앗고 도망가는 자들을 막고 잡아서 원수에게 넘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유다도 결국 망하는데 그 이유는

의 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국이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과 하나님의 택한 자에 대한 멸시와 조롱입니다.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지 아주 큰 그림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서 원수다는 단어를 한글로 검색해보면 290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그가 땅에 내어 쫓기고 그의 사들로 그와 함께 내어 쫓기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언제 결박합니까? 십자의 사건으로 결박합니다. 그러므로 천년 동안 결박한다라는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림 때까지 이들을 영원히 둘째 사망에 가두어 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예언 말씀은 결국 묵시적으로는 십자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원수를 누가 박살낼지 이미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로 사탄의 근세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는 모습으로 죽은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 사건이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였지만 여인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그 사탄의 것을 깨뜨려버리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원수가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원수는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였다. 그래서 구약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를 깨뜨려버린 것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본문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달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지니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이끌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히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구약에서 원수라는 나라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원수라는 나라가 처음 나오는 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시온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왕은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물리적인 무기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 무기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전쟁 이미지로 나오기에 온갖 피가 흥건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나오는 자들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어린아이같이 주를 영접한 자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란 자기의 힘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에 주님의 공로만 드러내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송에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그 보배로운 자들이 면류관에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그 어린이 찬송은 저는 스가랴서 이 말씀이 성취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면 오늘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물리적인 힘과 능력으로, 숫자로, 돈으로, 근세로 여호와의 전쟁을 위하여 전쟁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로 드러납니까? 구약의 예언을 문자대로 이루어질 날을 믿으면서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나라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그런 메시아 왕국을 꿈꾼 유대인들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난 자는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흠이 없다고 하며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라 라고 생각한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나라를 원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심지어 무정부주의자도 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란 아주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두 곳을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행위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이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양심적인 행위로 또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가득히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 자들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간에 우리는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원수가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과 벗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만이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면, 즉 교회는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다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라란 말이죠. 교회가 여자이면 남편의 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 이게 가늠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가늠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는 날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까 제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갚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는 놀라운 심판과 구원이 십자가에서 무시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는 예언할

하였고 신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포도접터를 밟아서 옷에 포도접이 붉게 물든 것처럼 원수들을 밟아서 그 선열이 옷에 낭장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음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것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하여 십자가로 이미 사탄의 것을 깨뜨려버렸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자들에게 지금 핍박받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사탄의 것을 깨뜨려버렸다고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들로 경력해 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힘있게 기다리게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곡식을 거두어드리죠. 그러면 구원이죠. 그런데 똑같은 추수가 있는데 심판을 위한 추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원수들을 천사들이 추수하여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아버리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진 엄청난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60장에서 내 원수 갚는 날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는 스가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스가랴에서도 찾아보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오바다에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가를 구약에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죠. 이걸 묵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십자가로 원수를 깨뜨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량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를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 예언하였습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우리는 오바다스와 스가를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교만하여 자기 힘으로 든든히 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죠. 그 자기 힘이 권력이든 돈이든 율법의 의로움이든 양심적 행위든 간에 자기의 머리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시도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은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신 묵시적인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로 다였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의 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들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있을 때에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곧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다는 자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죠. 이들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화의 몸에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로 승리하신 이 복음으로 땅 끝까지 증인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원수를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아직도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고 주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그를 거역한 자들을 위해 심판이 되는지.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매주 이 시간에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번 한 주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이제 대학교는 방학을 맞이하고요. 고등학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고요.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0: 바빠지시겠어요?
1: 네네.
0: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번 한 주에 제가 별다른 일은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평안한 한 주를 보내면

0: 뭔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좀 줄어드는. 네. 그래서 좀 반성하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1: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평안하면 살짝 불안한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큰일이 날것 같다. 그래서 그냥 삶을 조금 지나온 그 괴력들을 봤을 때 기도를 조금 평안할 때 많이 쌓아두고 너무 힘들 때는 사실 기도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일리지를 이렇게 찾아 먹듯이 하나님께 쌓아놔야 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는 늘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가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하셔서 제가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저는 이렇게 읽혔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런 주제가 맞나요?
1: 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릴 작곡가들을 두 분을 모셔왔는데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추종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모하는 이들의 모임이 이름이 다 있었어요. 네, 그거를 소개해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명칭할 수 있을까까지를 생각하느라 주제를 사모하는 자들로 잡아보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0: 아멘.
1: 여기에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0: 마지막 가사에 집중해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는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교수님 말씀대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라는 가사에 아멘이라고 한번 외쳐봤습니다.
1: 정말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딴 길로 갈 때는 본인의 의지로 갈 때도 있겠지만 네. 사실 옆 사람에게 동요해서
0: 맞아요.
1: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귀가 얇게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두 번째 준비한 곡은요. 바그너라는 작곡가의 곡입니다. 바그너라는 작곡가 자체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여성분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0: 아~
1: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존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0: 그래요?
1: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그네리안이라고 불렀거든요.
0: 아~
1: 근데 유독 남자 팬분들이 많았어요.
0: 그중에는
1: 왕도 있었고요.
0: 어머.
1: 귀족들도 있었고 지휘자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분의 음악에서 남성다움 내지는 어떤 박력 있는 느낌 이런 걸 많이 받으셨던지 그런데 그냥 조용한 그런 무리가 아니었어요. 금전적으로 뭐 심정적으로
0: 네.
1: 정말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0: 네.
1: 그런 바그너가 지은 곡 중에 베젠동크 가곡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젠동크는 누구냐면요. 바그너를 후원해준 어떤 남성 뭐 백작분 정도가
0: 네.
1: 계셨어요.
0: 네네.
1: 근데 그분의 아내를 보고 반하신 거예요. 두
0: 아.
1: 분이 사랑에 빠지셔서
0: 네.
1: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을
0: 네.
1: 그분에게 헌정하시거든요.
0: 오.
1: 의미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떤 분의 음성으로 들어볼 거냐면
0: 네.
1: 메조소프라노 가수의 음성으로 들어볼 겁니다. 엘리나 가랑차라는 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원래는 소프라노의 곡으로 지어졌는데 이 곡은 그런 거예요. 그 베젠동크 부인이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와서 나의 온실 안에 들어와 보니 내가 이 온실 안에 갇혀있는 꽃들과 같은 입장이구나. 그런 고독함, 외로움들을 표현한
0: 약간은
1: 곡인데,
0: 자조적인?
1: 네. 네. 그런데 그 무언가 우울한 듯한 음성이 메조소프라노의 어떤 음색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바그너의 곡을 한 곡 듣고 사모하는 이들의 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바그너의 베젠동크 가곡집 중 온실에서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그너의 베젠둥크 가곡집 중 온실에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메조소프라노의 음성이 한켠으로는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한켠으로 좀 우울하다. 네,
1: 맞아요.
0: 확실히 그 느낌이
1: 뭔가
0: 드네요.
1: 온실 안에 좀 이렇게 습한 공기를 먹으면 듯한. 그래서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은 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그너에게 바그너리안이 있었다면요. 슈베르트에게는 슈베르티 아데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0: 요즘 말로 하면 팬덤 같은 건가요?
1: 그렇죠.
0: 네.
1: 뭐 누군가의 팬 이름 뭐 이런 건데, 슈베르트는 워낙 형편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음악을 하기가 어려웠었으나 친구의 도움으로 그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친구는 재력도 갖추고 있었고 인맥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집 한켠에서 지내면서 우리 이 모임에서 너의 어떤 곡들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 가운데는 철학자들, 음악가들, 미술가들, 무용가들, 저명한 인사들이 많았을 거예요.
0: 네.
1: 슈베르트가 작곡하는 곡을 연주해 줄 연주자들도 꽤 많았을 거고요. 그만큼 좋은 배경이었지만 아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에서는 여러분
0: 네.
1: 제가 슈베르트를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었어요. 슈베르트의 친구는 슈베르트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으니 참 좋은 친구를 할수 있겠죠.
0: 네.
1: 거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밤문화를 그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0: 이런.
1: 밤마다 그렇게 같이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는 걸리지 말아야 할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막상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낸 그 친구는 80까지 장수하세요.
0: 그래요?
1: 네.
0: 어머, 너무
1: 친구
0: 나쁘다.
1: 따라 밤에 나간다, 요거는 조금 안될것 같고요.
0: 그러니까요.
1: 슈베르트가 만약에 본인에게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도움을
0: 네.
1: 받았을지언정 함께 유흥의 문화에 빠지진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딴 길로는 가지 말아야지를 깊이
0: 말자.
1: 심었다면 조금 더 많은 곡들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유려한 곡들을 여러분께 두곡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PD님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제목이에요. 네,
0: 항상 헷갈려요.
1: 그렇죠. 슈베르트의
0: 송어인지,
1: 송어인지 숭어인지를
0: 숭어인지.
1: 항상 헷갈려들 하시기 때문에
0: 네.
1: 저는 말씀드릴 때 우리가 노래를 송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냥 그 송을 기억하시고,
0: 아.
1: 슈베르트의 곡은 가곡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0: 네.
1: 숭어 아니고 송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0: 송어군요.
1: 네,
0: 숭어라고
1: 가사에.
0: 알고
1: 그럼요.
0: 있었어요.
1: 이게 저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0: 그래요?
1: 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답습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출판사에서 들어오는, 일본에서 들어왔던 교재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잘못된 제목이지만 지금부터 바로 알면 되죠.
0: 네.
1: 그래서 여러분 항상 노래를 생각하시면서 아, 송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의 표면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따라리라라람 밤 이런 반주가 쭉 나오거든요. 그걸 먼저 한곡 감상을 하시고 두 번째 곡도
0: 네.
1: 연결해서 들으실게요.
0: 네.
1: 겨울 나그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여러 곡 모음인데 그
0: 네.
1: 중에서 보리수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0: 보리수.
1: 네, 근데 이 곡을 누가 부르시냐면요.
0: 네.
1: 크바스토프라는 그런 가수가 부르시는데 장애가 있으세요. 팔다리가 조금 이렇게 짧으신 장애가 있으신데, 음색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제가 있었을 때는 학교에 교수님을 하고 계셨었고요. 현직에서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었다. 여기에서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서 무언가 특별해야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무언가에 마음을 쏠리지 않고 정말 한 길만 올곧게 노래하는 것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면서
0: 네.
1: 임선혜 씨의 음성으로 송어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크바스토프의 음성으로 보리수를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두 곡의 클래식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슈베르트의 송어, 이어서 겨울 나그네 중에 보리수 함께 듣고 오셨는데
1: 네.
0: 특별히 마지막 곡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너무너무 예쁜 보석을
1: 네.
0: 때로는 투박한 그릇에 담으시기도 하는

0: 보석이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석이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컴플렉스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은 PD님도 그런 있죠. 게 있으세요?
0: 너무 많죠, 사실.
1: 그 중에 하나만 꼽으려면.
0: 저는 이제 체형이, 네, 하체가, 네, 좀, 이렇게 통통한 체형이라, 그게 좀 항상 불만이거든요.
1: 저는 이마가 넓어서, 그게 너무 그렇거든요.
0: 어디가 넓으시죠?
1: 많이 넓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마가 넓으면 대성할 거야. 그걸 이제 위로하라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만 딱 듣고 딸아이한테 이마가 넓으면 대성한대 그랬더니 바로 붙여서 그럼 이마가 좁으면? 그럼 이마가 좁은 사람이 콤플렉스인 사람한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막막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정말 함부로 접근할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여러분 오늘 결과적으로는 바그너에게는 바그네리안, 슈베르트에게는 슈베르트아데, 그럼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굳이 이름을 만들자면 지저스리안 이렇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0: 네.
1: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해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그너와 슈베르트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우리 딸아이하고 조카하고 게임을 해줍니다.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0: 어떤 게임이에요?
1: 사춘기를 유연하게 지나가려고 정말 잘 못하는 온라인 게임을 네. 해주는데 거기서 제가 맡은 역할은요.
0: 네.
1: 빠르게 탈락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한테 미끄러지라고 바나나 껍질을 버리고요. 얼음을 뿌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넘어지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0: 네.
1: 그래서 그 게임의 목적은 긴 시간 함께하자가 아니라 제가 빨리빨리 탈락을 반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자 이거든요.
0: 부모가 쉽지 않네요.
1: 네, 거기에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만 우리의 전도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대의 필요를 면밀히 알려면 일단 경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따스히 안아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본은 상대를 잘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런 처음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하은 PD님과 함께하는 쉬운 클래식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같은 주제에서는 사람을 사모하는 이들도 저렇게 헌신적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 될까를 새겨보고 전도에 힘쓰자라는 마음을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마지막에 정말 큰 울림이 있어요, 교수님.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기꺼이 전도에 힘쓰고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되돌아보게 되고요.
1: 네.
0: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또 다른 다짐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그런 감동 전해드리면서 쉬운 클래식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찬양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혜영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주님의 화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가득 채워가시기를 소망하며 첫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조찬미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겉모습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쓸모가 없다고 여기고 흠이 있는 것은 외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가능성을,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니다. 혹시 오늘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가치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묻는 삶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조수진의 내 삶은 주의 것, 박종호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 들으실 찬양은 쉐키나 찬양단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홀리원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얄팍한 명찰을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시작입니다. 내일이라는 불확실한 길 앞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완벽한 길잡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을 선하게 지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희지윌의 강야를 지나며 진아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찬양 후렴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시길 소망하며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전임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ABC 지금까지 찬양의 화원 박혜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참 좋아합니다. 새 옷, 새 집, 새 차, 새 신발 등. 아, 우린 벌써 세 달 7월을 맞은 지 오늘로 나흘째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새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날, 어느 날 한 날 새날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게을러서, 사람들이 미련하고 모자라서 주님이 주신 새날들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자꾸 새날을 기다리며 다시 새날이 오면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변함없는 하루하루 늘 새날이 시작돼 또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은 인생에서 한 번뿐인 새날인 것을 기억하며 한 번뿐인 이 새날인 오늘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Sing Hallelujah 마라나타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오늘 내가 테너 이문균 씨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마태복음 7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몇 줄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4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사연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580님, 전파 선교사로 직계 가족을 가입시켜서 매달 자동 이체되도록 한 후에는 정말 자금의 어려움이 없이 이끌어가도록 해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 정영희 집사의 건강도 챙겨주셔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3580님의 기도 우리 주님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4127님, 내 눈에 칼날같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들보를 빼주시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옵소서. 방송 항상 잘 듣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3533님, 미용실 가는 길에 신호 대기 중에 이렇게 정답 올려봅니다. 잘하셨어요. 5667님, 어제는 일자리가 합격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001님,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을 읽고 저도 저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되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2011님, 매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즐겨 듣고 있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엊그제가 새해 맞은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후반기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5876님, 이 시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말씀을 들으면서 집안 청소하고 있어요. 무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9729님,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네요. 이렇게 정답 보냅니다. 수고하셨어요. 2449님, 이번 주는 속이 안 편해서 힘들었는데 극동방송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다 건강하시기를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시간이 없다며 쩔쩔매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많은 건물과 돈을 갖고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도 만족 못하는 정치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큰 권력이 필요하세요? 그의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도대체 행복이 어떤 것이기에 모두들 행복하는지 참 궁금하지요? 나의 지긋하신 철학자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그 철학자는 그걸 알기 위해 평생 공부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네 라고 대답합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 기업을 가진 대기업의 회장에게 물어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회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 평생 돈을 벌었지만 아직도 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였죠.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행복 찾기를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던 길에 추운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그 거린에게 또 물어봅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거린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저녁 먹을 끼니와 잠잘 곳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네, 행복은 먼 곳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이 있어요.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뽑은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어요.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 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나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몬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4849님,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은 늘 새겨드려야 하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또 0688님, 작년에 성경 전체 읽기를 목표로 했고 올해는 신약 성경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성경은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읽을 겁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아멘. 7683님,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3027님,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히 할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4절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0102님, 사랑하는 손녀 서아가 나이가 어린데 축농증과 함께 가래기침이 동반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네, 0102님의 손녀 서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또 이 시간에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8537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뇌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써주셨네요. 7028님, 예화와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은혜 가득 또 말씀 가득 행복 가득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6872님, 올해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컴퓨터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컴퓨터 게임 대신으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열심히 타자를 치면서 은혜 받고 있답니다. 아멘. 3448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안경을 닦아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1005님, 늘 맘 깊이 이 마태복음 7장 4절의 말씀을 새기며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영원히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시편 30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끌어내 주시사 저의 대적자들이 저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니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슬픔이 변하여 제게 춤이 되게 하시며 저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며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평생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맞춰야 할 시간이에요.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했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시편 30편을 묵상해 봤어요. 여기 묵상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주님을 온 맘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도신경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사건도 더하여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의 사도신경 우리 강해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그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에는 바른 신앙 고백은 남들이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판단과 너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듣고 또 교육도 받고 알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도 교정해가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는 있지만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정말로 내 온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그런 답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합디다.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합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점검해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을 이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답해야 되는 것. 답하기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죠. 근데 이 할머니의 대답인 즉선 내 매날년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해서 이제 세례를 드디어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이 어머니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싶어서 교회 문답하기 전날 저녁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답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며느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 할매가 목사님 앞에서 내 며느리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웃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한 자들이 누구이든지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영향력을 끼친 이가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는 정말 이게 신앙의 부요함이다. 믿음의 부요함이다. 나의 신앙을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 관리 아무리 많이 해주는 뭐 수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다루는 은행 직원 여러분 그걸 다룬다고 해서 그분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남의 돈 그거 아무리 관리해 본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신앙 여러분 그거 아무리 다루어 본다. 어느 날 새 가족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희 집안은 이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랬어요. 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지 남의 신앙 그거 다 끌어붙여본들 내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부요한 사람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 좁혀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고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만 하는 신앙의 고백 그거는 바른 신앙 고백 아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로 치열한, 정말로 살벌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사는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그게 바른 신앙의 고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물었던 그 자리가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지점에 이 헤르몬산, 이스라엘 저 북단에 있는 헤르몬산, 거기에 내린 눈으로 인해서 녹아내리는 물로 그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는 그 북쪽에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의 구약시대에 여호수아서 11장 17절을 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바알가시라고. 이런 바알가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알의 숭배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 그런가 하면은 이후에 헬라 시대에는 목축과 이 자연의 신인 판신의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그야말로 헬라의 신들이 정말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이 우상의 동네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하여 신전을 지었던 곳이었답니다. 여러분, 거기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권력을 탐하고, 여러분들 부귀를 탐하고,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영화를 탐하여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섬기던 그런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던 곳, 그것을 세웠던 곳,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이름까지도, 여러분, 로마의 황제 캐사르, 그게 가이사랴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이름을 붙여놓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는 다름이 아니라 캐사르이다.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그 땅. 여러분, 바로 그런 땅. 풍요와 권력이 판을 치고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온갖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탐하며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이 하나님이냐 둔갑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신앙 고백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돈과 권력이 모든 것에 목표가 되어지고 출세와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있는 그 살벌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너희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런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삶의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에게 굽슬거리며 그들이 요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종처럼 그렇게 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세상 한복판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은 예배당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며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바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헬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아주 기뻐했던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풀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나 전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신경은 바로 이 고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3분의 2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지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심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일반적인 종교심하고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서울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도 가도 되고 중부고속도로로 가도 되고 중앙고속도로로 가도 되고 좀 둘러가는 거지만은 호남고속도로로 해서 우리 남해 고속도로로 해서 저 호남고속도로 올라가도 다 서울 간다. 아이고 천국. 아 예수 믿으면 좋지. 꼭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저쪽으로 중앙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아 다른 신성교도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천국 백성 된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적이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거꾸로 올라가면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낙원하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앙고속도로가 열려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열려있고 남해고속도로가 열려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열려있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부활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뭐 착하면 살면 되지.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아서 흰눈보다도 더 희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냥 착한 종교의 심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고백이 그게 바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른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신앙이나 신앙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교훈을 그에게 주십니다. 18절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회로 이끕니다. 아이고 혼자 예수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가 교회로 나오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천국 열쇠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근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면 열리고 여기서 닫으면 닫힌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 문을 여는 것이고 네가 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히는 거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하여서 또한 거기에 따르는 근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 말하기도 하고 제자도라고도 말씀하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자리에까지

생각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바른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어떻게요? 교회 생활로 이끌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른

0: 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럼 우리 속에 바른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그저 믿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거기에서 영혼이 왕로로 타십니다. 믿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 고백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신경을 마치면서 이 사도신경 전체에 대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을 그저 외우는 성도만 아니라 사도신경대로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저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외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그저 외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고백하는 그래서 헬라말 라틴으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라는 말이 심장에서 온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심장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따랐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7월이 왔네요. 여름의 기세가 사뭇 등등합니다. 이제 장마는 기후 변화로 인해 공식 용어로는 퇴출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여하튼 긴 비가 지나간 자리는 찌는 듯한 볕과 후끈한 공기로 채워지죠. 역시 여름은 힘든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식물들에게는 저 뜨거운 햇볕과 불쑥불쑥 쏟아지는 빗줄기가 자라는데 자양분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이 계절에도 변함이 없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꿈이라 하고 허황된 것들을 좇지 않나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말만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헛된 일들이 많아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이 되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미소가 지어지는지요. 여러분의 은혜에 담긴 사연과 우리 주님의 따뜻한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시간이기에 그렇죠. 2089님 사연입니다. 시그널송 나오고 이어서 목사님 말씀 나올 때 아, 참 평안하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친구 같은 극동방송 들으며 그냥 행복하고 기분 좋은 쉼을 얻고 있네요. 와, 2089님.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요 또 한참을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분 좋은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 극동방송에서 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 이곳이 편안하고 쉼을 얻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참 요즘 세태가요. 쉼이 없는 세태예요. 끊임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냥 손안에 컴퓨터가 들어와 있으니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편히 묵상하며 쉴 때가 언제인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세태가 돼버렸는데 우리 극동방송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이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구나, 그냥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이거 뭐 틀리지 않은 생각이죠 여러분. 편하게 사연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 들으면서 아 참 평안하다, 우리 참 좋네 친구 들으면서 아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다시 한번 2089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런 열린 마음으로 살도록 하자고요. 한웅재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나는 새해가 저희 뭐 재봉틀 앞에서 저 옷 짓지 않죠. 그 벼에 물 주거나 경운기 돌리지 않죠. 그래도 잘 살죠. 하나님께서 먹이시니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 새 한번 보죠. 귀를 열어서 새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들에 핀 들꽃들도 보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먹여주십니다. 그러니 조금은 더 넉넉해도 되지 않을까요? 7259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지체장애인데 얼마 전 황반변성이 와서 치료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재미있게 즐겨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믿음이 없는 남편이 늘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네, 7259님. 진짜 여러분이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깊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선 감사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언제나 재미있게 즐겨 듣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우리 참 좋은 친구. 네, 감사드려요. 네, 지금 이 내용이요, 아, 참 인생에 참 답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황반변성. 이게 눈의 망막 부위의 중심에 그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세표가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난치병입니다. 치료도 쉽지 않은데 다행인 것은 이제 치료가 가능한 이제 건식이 있고 습습이 있고 그래요. 황반변성도 약이 있는 거, 그 질환이 있는데 황반변성이라도요. 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쪽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 참 지금 답답한 일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이 또 믿음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지체장애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황반변성이 또 왔어요. 믿음도 없어요. 야, 그런데 이 시간 즐겨 듣고 있어요. 감사하게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이 마음의 여유 있지 않으면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소개드리기 전에 공중나는 새도 보고 들의 들풀도 보면서 조금 더 넉넉해도 좋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넉넉함, 여유, 그것이 이런 저런 것들 중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도 할 수 있고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259님, 저도 남편 위해 기도할게요. 그래, 여러분, 잠시 하던 일 멈추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5초씩만 같이 기도해도 이 시간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 극동방송 앱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10명이 하면 50초, 1분이 다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부탁드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소리엘의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희의 꼭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제4회 오티즘 엑스포에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만날 수 있는 오티즘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며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무대 위에서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티즘 엑스포는 자폐성 장애와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가족과 전문가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당사자의 표현과 참여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학활동을 응원하는 제1회 맑은 전국장애인 문학공모전도 진행됩니다.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이룸문화예술복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글쓰기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0: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경험을 사회와 나누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접수 기간과 응모 방법을 확인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요즘은요,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철 각종 과일이 풍부하죠. 온실 재배가 한몫을 합니다. 하지만 일렁이는 바람과 튼실한 햇살에 단비 맞으며 결실한 열매들과는 피할 바가 아니죠. 낮엔 빛나는 햇살을 받고요, 밤이 오면 나긋한 어둠을 입을 삼아 잠이 듭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낸 순진한 과일들을 맛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죠. 시원한 바람일 때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설레며 그려봅니다. His Plan 앨범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1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나눠주실 분,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인사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현재는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임바울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신 지 한 10년 이제 넘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떠세요? 이제 한국살이 많이 이미 다 적응이 되셨죠?
1: 아직까지는 좀 적응하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아직도요?
1: 네, 그럼요.
0: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1: 일단 북한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직설적인 부분이 있고
0: 네.
1: 또 한국 분들은 언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
0: 애둘러서 얘기하고
1: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우리 목사님의 탈북의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1: 예,
0: 목사님?
1: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오게 되셨죠?
1: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왔다기보다는
0: 예.
1: 군 복무 중에 상관과 한번 크게 싸우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 안정을 되찾고 다시 부대를 복귀하려고 했다가 부대를 복귀하지 못하고
0: 네.
1: 그 밤에 휴전선 불빛을 바라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불빛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0: 네,
1: 한국까지 오게 됐는데 철책도 넘고 지뢰밭도 네. 건너서 또 지금 목회자가 돼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나라는 확신이 요즘에는 많이 듭니다.
0: 네. 그래서
1: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22살이었으니까요. 그냥 충동적으로 어쩌면 북한 땅에 그대로 있으면 소망이 없겠다 싶어서 정말 단순한 생각에 걸어온 길이었는데
0: 예.
1: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신실하게 또 통일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것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0: 아멘. 네.
1: 하나님께 빚진 인생으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북한에서 군복무가 참 길지 않습니까?
1: 길죠.
0: 너무나 까마득하고 아득하고 그래서 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답답하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북한군을 바라보면 10년이기도 하고 너무 길기도 하고
0: 예.
1: 물자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용량실조와 또 질병으로 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0: 예.
1: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을 또 생각보다 많이 안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0: 그 안에 있는 모든 큰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 친구도 참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1: 아.
0: 저 친구도 견디니까 나도 견뎌야지.
1: 네.
0: 그래서 대부분 북한 군인들은 그렇게 아마 견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니까.
0: 그렇죠.
1: 생각보다는 이게 불합리함까지는 다다르지 않는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서 외부 정보를 많이 들으면
1: 네.
0: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가.
1: 그렇죠.
0: 이 군 생활이.
1: 네.
0: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탈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살아가겠지.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
1: 네.
0: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 군인들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서 당 입당에 가입을 해서 제대해서 대학 졸업 증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미래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북한 군인들이 견뎌내지 않을까 싶어요.
1: 그 네. 힘든 과정을 견뎌내면 그래도
0: 보상이 있다라는
1: 뒤에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군을 돌아보면 너무 불합리한 게 많고 또 인권 유린의 상황도 너무 많고
1: 네.
0: 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의 문제죠.
1: 네. 네.
0: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되는. 네. 그래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북목했던 강원도 지역은 특별히 많은 군인들이 아사로 죽고
1: 네.
0: 병 걸려서 죽고
1: 그걸 직접 보셨어요?
0: 그렇죠. 특별히 이제 북한 군인들은 전투를 훈련한다기보다는
1: 예.
0: 대부분 청년들이 다 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장이나 이런 데 많이 동원이 돼요.
1: 네.
0: 그래서 뭐 고속도로 공사장이라든가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가 아이고. 특별히 이제 발전소 네. 같은 데 동원이 많이 되는데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다 군인들이
1: 손으로.
0: 이제 손으로 뭐 곡괭이 찢어서 이제 산도 깎고 이러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1: 예.
0: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병까지 걸리면 약이 없어서 치료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1: 예.
0: 제가 군복무했을 때마다 이제 15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15년이 지나면 굉장히 북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0: 네.
1: 한 가지 희망이네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북한의 이제 다음 세대들로부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0: 맞습니다.
1: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목사님도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0: 네.
1: 할 것을 사실은 우발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탈북하는 길에서는 아마 기대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할 때는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1: 대한민국에 남겨서.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0: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산골에서 제가 살았던 고향은 군수산업
1: 네.
0: 밀집된 지역이어서 사실은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차단된 그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넘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반역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1: 네.
0: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이 환경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환경에 들어가니까 아니, 중국에 넘어가는 것도 국가를 반역하는 거구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상태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모험이고
1: 네.
0: 그때는 뭐 남조선 그런 개념보다는 부대 들어가면 처벌도 두렵고 또 내 인생은 이제 탈영병으로 집에 가자고 하니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냥 정말 한 줄기 희망처럼 그냥 저기 한번 가보면
1: 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0: 그 여기보단 낫지 않을까 뭐 이런
1: 야.
0: 생각이었던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게 정말 시편 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1: 네.
0: 꿈꾸는 것 같았다. 그 표현이 정말 제 삶에 맞지 않을까. 저기서 꿈꾸는 것 같은 생각이
1: 네.
0: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모든 길이 은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1: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가 20대 초반이란 말이죠.
0: 그렇죠.
1: 그때 한국에 딱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0: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1: 네.
0: 첫 번째 감정은 국정원이나 하나원에 들어오면 김정일에 대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줘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북한은 책들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또 김일성 우상숭배에 관한 도서만 이제 보거나 당에 관한 국가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다가 많이 충격을 받은 게 너무 많이 섞고 살았다 우리가. 어. 그 배신감.
1: 네.
0: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그 배신감.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분노도 했다가
1: 네.
0: 우리를 어떻게 도대체 그런 마음들이 너무

0: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그 시간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네.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뭐 예를 들면 6.25가 북한에서는 남조선과 미군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표현들을 그렇죠. 많이 썼거든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북한이 먼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게 뭐가 진실일까? 근데 이제 전쟁 기념관이나 또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북한이 먼저 시작한 전쟁은 막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은 괜찮지만 초반에는 예. 그것조차도 너무 혼란스러운 시 혼란기를 정말 많이 그게 첫 번째였어요. 배신감 플러스 혼란. 또 그 혼란 가운데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못 살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래서 미국의 이제 통제와 압제 가운데 있는 뭐 그런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정작 여기 와보니까 여기 너무 잘 사는 거야. 북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너무 화려한 그냥 놀랐던 기억밖에 없어요. 와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1: 네.
0: 와 대한민국이 똑같은 이 경계선 어떻게 보면 이제 몇십 킬로만 넘어오면 되는 그러니까요. 공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거기에 한번 놀랐던 두 번째는 너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한번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0: 북한에서는 딱 제한된 것만 보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1: 네.
0: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욕해도 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그게 좀 많이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예. 아마 처음 한국에 오신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혼란의 시기, 분노의 그렇죠. 시기, 우리 목사님과의 생존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서 목회자 길로 인도하셨는지는 찬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목사님이 좀 요즘에 은혜 나누시는, 은혜 받으시는 찬양 함께 예.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0: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고백하는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양이 비준비하시니 찬양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찬양 후렴을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성할지어다 아멘. 이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북한 땅에서 평양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1: 아멘.
0: 기도와 고백이 나오는데 이 찬양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1: 비준비하시니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철책을 넘어서 귀순을 하셨죠. 탈북을 하셨다가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목사님께서 혼란과 분노의 시기, 네. 또 갑자기 닥친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의 살아간 어떤 기대와 기쁨이랄까요? 네. 그럼에도 이곳에서 생존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쉽지 않죠. 네. 가장 힘든 거는 외로움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0: 아, 혼자.
1: 혼자.
0: 네.
1: 특별히 이제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고립이 되죠.
0: 그럼요. 네,
1: 가족이 네. 있어도. 네. 근데 저처럼 이제 혼자 온 탈북민들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0: 예.
1: 특히 이제 명절날 같은 때.
0: 아, 그래.
1: 이때 우리 가족을 두고 혼자 넘어온 탈북민들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고 너무너무 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0: 네.
1: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은.
0: 네. 네.
1: 근데 보면 멀어도 외국에 있던 뭐 부산에 있던 뭐 힘들긴 하지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0: 그렇죠.
1: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거는 이 차원이 너무 다른.
0: 네.
1: 그래서 그 외로움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뭐 같이 모여도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고립된 상황 가운데 그 외로움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시간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0: 그럼요.
1: 시간들이 너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0: 네.
1: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고 북한에서 경험했던 통제와 감시, 억압이라는 또 인권 유린이라는 상황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혼자라는 이 고립감, 그 외로운 시간들을 견디게 해줬던 것이 아마 신앙이 아니었던 것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0: 야, 네. 한국에 처음 오셔서 그러면 바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1: 바로 신앙생활을 하진 못했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0: 네.
1: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남선보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이 미국의 종교 아닙니다. 서방에서 너무.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일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0: 네.
1: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도 너무너무 거부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아직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거의 80%, 85%가 기독교.
0: 처음에는?
1: 네, 처음에는.
0: 맞아요.
1: 다 그렇게.
0: 또 탈북 과정에 도움도 받으시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제가 넘어왔을 때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탈북민들이 많이 올 때여서
0: 네.
1: 저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룸메이트가 형님이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할 거 없으니까 끌려갔다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샬라샬라 하고. 와,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이 기독교는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나왔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해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보통 탈민들이 하나원을 나올 때 집을 배정받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이제 군포시에 집을 배정을 받았는데 집이 안 나온 거예요.
0: 오.
1: 그래서 20일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하나원 때는 있을 수 없고 보통 이제 쉼터 같은 데서 한 20일 정도 생활하다가 집이 비어지면 들어가야 된다는
0: 네.
1: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쉼터를 갔던 게 저기 경기도 포천에
0: 오.
1: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에 이제 20일 거기 가 있게 된 거예요. 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실향민 목사님이었어요.
0: 오.
1: 할아버지.

0: 70대 되시는 기독교 재단에서 또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1: 네.
0: 매일 뭔가 예배 같은 걸 드려야 되는데 초반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를 계속 예배가 있으면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쉼터 20일 기간에 한 열흘 10일째 되는 날 목사님 그날도 이제 예배를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따라갔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한 은혜를 제가 드렸어요.
1: 네.
0: 진짜 마음에 불을 안고 있는 뜨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있는 희한한 체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전까지 제가 성경을 계속 읽었잖아요. 뭐 동정녀가 뭐 예수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북한 무신론자들에게는 말같지도 않은 얘기고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며 이런 게 정말 생소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 할렐루야.
0: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인 게 믿어지고
1: 아멘.
0: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던 건 성경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이야.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한 열흘 동안 너무너무 행복 했던 와 너무 불안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네. 그 쉼터 가운데 경험하고 그렇게 인생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렇게 해서 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어요.
0: 맞아요.
1: 사실 신앙인의 삶과 또 목회자의 삶은 다른데
0: 그렇죠.
1: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어떤 부르심이 특별히 있으셨을 것
0: 네.
1: 같아요.
0: 사실은 저는 목회자가 되게 싫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1: 네.
0: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가 분명한 사람들인
1: 네.
0: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제 성향이랑 안 맞는 거. 뭐 싫어도 그냥 웃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 그 마음에도 목회사는 저랑 이제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안산 네, 상록수역 근처에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 멘토를 잘 만났어요. 네, 저희 그때 당시에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1: 와.
0: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권면을 해주셨어요.
1: 네.
0: 근데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제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권면을 해주셔서 뭐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려내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제 의지 안에도 관계없이 걸어왔던 길이 아마 목회자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0: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고
1: 네. 네,
0: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시간들이 요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그럼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목사님이 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증언하는 또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 방송을 또 듣는 많은 분들도 도전받고
0: 예.
1: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0: 예.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어떠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0: 예.
1: 우리 탈북민을 위해서 탈북민 성도를 위해서 부탁이랄까요?
0: 예.
1: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0: 예. 지금 탈북민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예.
0: 통계들을 뭐 정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우려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조사들을 해보면 매년 탈북민들이 한 50여 명씩 자살도 하고 뭐 또 죽기도 하고 또 아파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 탈북민 모녀가 또 굶어서 죽기도 예. 하고 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탈북민 자살률은 대한민국도 자살률이 높지만 4배가 높고 또 특별히 탈북민들이 마약
1: 맞아요.
0: 사기 이런데 많이 이제 연류가 되면서 범죄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또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1: 예.
0: 근데 2025년 작년이죠. 돌아가신 숫자가 4배나 급증을 했다고요. 거의 한 200명 정도가. 근데 제가 우리 탈북민들의 인생을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출애굽시키신
1: 네.
0: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확신이 계속 들어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께서 주실 이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고 북한 주

주민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땅의 실상을 알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 준비하게 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잖아요. 통일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남한 성도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살다가 여기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님

0: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국동방송 가족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예. 또 우리 교회들이 우리 탈북민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아멘, 함께 품고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낸다면 그 하나가 백을 이루고 백이 천을 이루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네. 이 목사님이 탈북민이라서 하시는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또 관심 가졌던 것보다도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또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그렇죠. 이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탈북민 신앙간증 임바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 예.
0: 감사합니다.
1: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 가져야겠다. 예.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예. 저희도 더 많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송대준입니다. 가끔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가도 작은 일 앞에 금세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꼭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새 찬송가 394장 통일 찬송가 449장 이 세상의 친구들 이 찬송은 아서 루터 목사님이 1927년에 작사 작곡한 찬송인데요. 우리 찬송가인 1937년 부흥성가에 처음 실렸고 그때 제목은 날 버리지 않네 였습니다. 아서 루터 목사님은 해외 선교사로 가려고 무척 애를 쓰셨는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모든 성도들이 부를 찬송가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사님은 먼저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해 노래를 만들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이 찬송을 쓰게 되었고 이 찬송은 각지의 현장에서 엄청난 군중이 한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송유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 학예 부흥성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오메가처치 황성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2289-53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성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 머뭇거리는 롯을 보았습니다. 떠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롯.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데 롯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드시고 소돔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이제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밝아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롯과 가족들은 밤새 소돔을 빠져나와서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도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계속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지나칠 때가 있어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그냥 순종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쉽게 뒤를 돌아보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고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가라고 부르시는데 익숙했던 자리를 그리워합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값비싼 금가락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간 관계일 수가 있고 익숙했던 삶일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어떤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개를 돌린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은 소돔을 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을 떠나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롯과 그 가족을 소돔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돔에는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있습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있었고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롯은 지금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떠나야 된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머뭇거렸어요.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망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들고 아내의 손을 붙들고 두 딸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롯은 소돔을 떠나지 못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끌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롯은 그 성 안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머뭇거리던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알에 들어와 있습니다. 심판은 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이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롯이 누구보다 빨리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롯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나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망칠 힘도 없는 사람, 인생이 무너져 있는 사람, 더 이상 답이 없는 사람, 나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잘 버텼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순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소돔에는 심판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나 롯에게는 심판보다 구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기 이전에 먼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과 유황보다 먼저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이 무너져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뭔가 신앙적인 것 같고 내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그런 상태인 것 같다고 해서 또한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이 완전히 순종한 후에 구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붙들려 나왔음에도 아직 소돔을 놓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본문은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기록합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고개를 돌린 그 행동입니까? 뒤를 돌아본 그 행동입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재촉도 들었습니다. 밤새 소돔을 열심히 빠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구원의 자리 바로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돔에는 그녀의 삶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살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몸은 앞으로 가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쉽게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고는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뒤를 바라보고 있던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환경을 보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또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월요일 날 제가 그 세종한빛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교회 앞에 일단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가 쫙 펼쳐져 있고요. 여러분 가시면 난리 납니다. 뒤에는요, 이 조깅룸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공원도 크고 아주 환경이 엄청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제일 부러웠던 건 뭐냐면요. 거기가 일반 교회가 그렇게 갖기 어렵다던 수복권입니다. 교회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계속 그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참 좋다. 부럽다. 우리 교회도 저런 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부러운 마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환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환경에 마음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러워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조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발이 묶여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묶여서 멈추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발은 소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정말 잃지 않고 싶었던 것은 집이었을까요? 재산이었을까요? 익숙했던 삶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보다 소돔을 더 사랑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고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뒤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떠남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문제는 그냥 뒤를 돌아봤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꼭 이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됐다고 하면은 왜 소금입니까?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의 마음이 소돔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소돔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떠난 장소가 아니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난 곳보다 마음이 머무는 곳을 더 자주 돌아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자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네, 인정이 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롯의 아내를 손가락질하고 롯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 같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롯의 아내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는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0: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뒤를 돌아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장면 뒤에서 또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0: 아멘. 여러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롯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며 포기하지 않고 중보했던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서서 소돔 쪽을 향해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심판의 연기가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롯도 함께 멸망을 당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롯을 건져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합니다. 생각하사.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라고 말하지 않고, 롯이 잘 순종했으므로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합니다. 지난밤 롯은 머뭇거렸잖아요. 또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놓쳤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대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고 미워 죽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워 죽겠대요. 일단 안 했으면 하는 세 가지를 다 한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일을 잘 안 한대요. 이 세 가지. 너무너무 화가 난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남편보다 집사님이 더 큰 죄인임을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왜요? 제가 왜요?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왜 이게 되었습니까? 왜 자꾸 그 죄의 기준을 그렇게만 세우시는 거예요? 술 마시면 나쁜 사람, 담배 피면 나쁜 사람, 혹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안 좋은 행동하면 나쁜 사람, 왜 다 그 도덕적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 자신은 왜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음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왜 교회 술 냄새 풍기고 오면 안 됩니까? 담배 냄새 풍기고 오면 안 됩니까? 교인이 의인들이 오는 장소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장소잖아요. 죄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는 장소이지 의인들이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받아줘야 돼요. 받아준다라는 표현도 이상해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을 데리고 교회 좀 가보시죠. 그러니까 아유, 냄새 풍겨서 안 돼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이 회개하셔야 돼요. 알코올 중독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꼴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죄로 바라보고 정죄하고 있는 집사님이 문제, 내 죄를 먼저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0: 기억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면 얼마나 신실합니까? 뭐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것이 신앙의 잣대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봉사도 좀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기도 못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알코올 중독 골초 남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잠잠히 가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났지만 그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소돔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천사의 경고를 들었고 구원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안 들으니까 천사가 강제로 그 손을 잡고 소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소돔을 잊지 못하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경고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조금 더 붙들어라. 조금 더 가져라. 조금 더 즐겨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를 보지 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롯의 아내는 소돔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롯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붙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만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찬양의 심포니 7월의 첫 번째 주 첫 곡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어서 거기 너 있었는가 베이스 함석헌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양을 지은 리디아 백스터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참 쾌활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침대에서만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나 절망하고 불평할 만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방을 찾는 사람들은 늘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참다 못한 한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리디아, 당신은 평생 침대에 갇혀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늘 밝게 웃을 수 있나요? 그때 리디아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하나 있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슬픔과 낙심이 나를 찾아와 흔들 때마다 나는 그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고통을 이겨내게 해준 그 위대한 비밀을 담아 실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라는 찬송의 탄생이었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작은 침대가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였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방패를 가졌기에 그녀는 그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혹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리디아 여사가 평생을 바쳐 불렀던 그 보배로운 이름, 세상의 소망이자 천국의 기쁨이 되는 예수의 이름을 이 시간 조용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리디아 백스터 여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피아노 이경미, 그리고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사방이 꽉 막힌 침대 위에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한 환경 속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세상의 소망이자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신 분이 마지막 찬양은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 트럼펫 최병용, 그리고 이어서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김해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까지 찬양해 주신 분이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이름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쪽에 뮤어 우주 국립공원에는 하늘 높이 치솟은 세쿼이어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80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일부는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센 비바람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아주 얕다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겨우 1m 정도밖에 뻗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쿼이어는 어떻게 오랜 세월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세쿼이어는 혼자 자라지 않고 숲을 이루어 자라는데 서로의 뿌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세쿼이어가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혼자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1: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을 보내주시고 늘 우리를 가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아멘.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1990년 네페스를 창업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성경적 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일궈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한 분야에 묵묵히 전념하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네페스 대표이사 이병구 장로. 기업 경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으로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0: 가족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페스 그룹을 창업한 이병구 장로입니다. 오늘 작지만 제가 경험해온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장로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네페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0: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살아갈 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언어와 영적 언어 두 가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에 함축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페스는 영적 그 언어로서는 영원한 생명, 히브리어입니다. 영원한 네페스인데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생활 언어로서는 경영 언어죠. 경영 언어로서는 장수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 이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0: 예.
1: 근데 반도체 하면은 우리는 삼성이나 또 성경을 생각을 하는데.
0: 예.
1: 그럼 장로님이 하시는 이 네페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0: 예. 반도체는 크게 나누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비메모리 그 패키지, 첨단 패키징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비메모리는
1: 별로 인기가 없었죠?
0: 예, 물량이 많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이제 있더라도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주로 이 점유를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성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비메모리가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지금 시프트 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반도체 하시기를 이 회사는 1990년도에 창업을 하셨고 그 전에는 뭘 하셨어요, 장로님?
0: 예, 저는 그 금성사 중앙연구소 반도체 팀의 그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서 LG 반도체 창업 멤버입니다. LG 반도체를 거쳐서 1991년도 10월 달에 네페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1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 와, 오래 하셨네요.
0: 예.
1: 근데 그러면 고향이 경남이에요?
0: 저는 그 고향이 대구입니다.
1: 대구.
0: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1: 네. 예. 그러면 이제 쭉 공과 계통에.
0: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제 인생 경험을 보면은 거절 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1: 뭐 장로님이 뭐 거절 당한 적이 있으세요?
0: 예, 그 첫 번째가 제가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과대학을 들어갔는데 한양공대에 들어갔는데 한양공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게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에 갔다가 이게 오니까 이 학기가 안 맞아가지고 1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뭐 대구에서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서울 오면은 요즘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가는 거 하고 그런 그
1: 감당도 있어요.
0: 예, 예. 네. 그런데 어려운데 그래서 1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남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학도 두 군데 다니게 됐고요. 그다음에

0: 제가 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그 경북중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크리스천 그 학교인 개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틀리고 대학이 두 군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0: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가지고
1: 그렇게 벌써 오래전이네요.
0: 예, 제가 4대째고요. 저희 손자가 지금 6대째
1: 믿음 생활을
0: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다닐 적에도 계속 믿음 생활을 하시고.
0: 아, 예,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란 게 좀 밋밋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막 교회와 떨어져서는 삶을 살질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꼭 성수를 하게 되는 게 기본인 게 모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그러시면 그 반도체 하면은 우리들은 일반 상식이 없어서 반도체 하면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공과를 하신 분으로서 참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나 성경에서 하는 건 무슨 반도체예요 그게?
0: 그게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그 메인을 이루고 있고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이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 반도체 이 두 개 회사가 제조에서는 제일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그 기억하는 소자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기억된 내용을 불러와서 연산해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1: 그런데 주인은 저 뭐 메모리 반도체고 뭐 잘 모르는데 삼성이 뭐 작년에 11조를 벌어왔다. 이야,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모양이죠, 반도체가?
0: 아, 예. AI 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가 하면은 AI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그 AI 시대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AI 시대는 지식 공유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화라는 게,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 공급되는 것이 지금 AI 시대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부하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여러 권 책을 오랫동안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AI를 이용하면은 뭐 순식간에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AI만 잘 활용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1: 그런데 저는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0: 예.
1: 사실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갔다가 뭐 산업 뭐 이게 쭉 바뀌었는데 AI 시대가 도래됐다면 그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0: 앞으로 AI 저는 뭐 좁은 소견입니다만은 앞으로 AI 시대는 아마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1: 근데 그거보다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AI를 넘어서.
0: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종말로 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AI 다음에 오는 세대는 뭐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1: 예.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AI를 잘못 사용하면 사탄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잘 쓰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가짜로 돼 있는 거를 희석시키려면 어떻게 희석이 돼요, 그게?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AI는 하나의 도구지, 이게 무슨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뭘 생성을 해내지, 데이터가 없으면은 AI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지금 그 과거를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게 메모리가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하고
1: 예.
0: 있고요. 그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내서 내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는 게 비메모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그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AI가 하는 역할이지만, 그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일이지 AI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
1: 지금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Eagle Eyes Management라는 게 이건 뭐예요?
0: 지금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 한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정보와 지식이, 이게 너무 홍수같이 많고, 그다음에 이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 리드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지금 그 책에다가 쓰고 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영적 기반 위에 경영 철학을 세워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영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 사명과 비전인데요. 이 사명과 비전의 스테이트먼트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워진 내용을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가치관을 심어서 일할 때 그런 가치관에 맞도록끔 일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철학과 리더십에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업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그라의 경영의 내용입니다.
1: 근데 요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
0: 예.
1: 이 피지컬이라면 사실 뭐 감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이 AI라는 거는 그런 감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나 이거는 없고 그냥 팩트, 사실만 쭉 얘기를 할 텐데 요새 계속해서 피지컬 AI. 그건 또 뭡니까?
0: 예,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구성 요소가 생각, 감정, 의지, 뭐 기억, 뭐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1: 그렇죠. 예.
0: AI는 감정 부분은 AI가
1: 없죠.
0: 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팩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추론을 해주는 게 그게 AI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1: 근데
0: 때문에,
1: 거기다 왜 피지컬이라는 게
0: 그런데
1: 들어갑니까?
0: 이제 피지컬이란 게 그거를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로봇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그다음에 이 어렵기 공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하면은, 생산이라는 게 반복인데 사람이 하면은 이게 똑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센서가 그 공정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이 로봇가 그걸 수정을 하고 생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꼭 필요하죠. 예, 피지컬. 이제 그런 게 이제 피지컬 AI의 개념입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로봇가 발전돼서 생기고 있는데,
0: 예.
1: 뭐 하여간에 50년, 60년 전에는 로봇도 말만 듣고 있었지, 지금은 실제로 각 회사에서 자기 주어진 분야에서 로봇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수술도 마찬가지고.
0: 예, 예, 예.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제대로 완전하게 될 때,
0: 예.
1: 예.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로봇이나 맡긴다. 그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0: 지금 이제 좀 그 아주 정밀한 작업 이외에는 로봇가 일을 전부 다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려운 일들은 로봇가 대신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 로봇의 이 관절, 우리 손에 있는 관절 부분이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는 아직 그 조금 아직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지금 현재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장로님께서 섬기는 교회는 어디예요?
2: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1: 오, 사랑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고.
2: 제가 하는 사랑의 교회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제가 순장을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장.
1: 순장이라는 건 저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장.
2: 예. 그런데 저희 사랑의 교회는 그이 다락방이 한 3,500개에서 4,000개 있습니다. 그 순장님들이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에 참여를 해야 비로소 이제 순장을 파견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3,500개.

4천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장반에서 목사님이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것을 이제 매주 한 번씩 다락방에서 이 순원들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이 나누는

0: 섬기셨어요?
1: 저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LG 반도체에 있었기 때문에 LG 반도체는 구미에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0: 구미에.
1: 예, 구미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
0: 거기서 계시다가 예, 지금 서울로 이제 서울로 오셔서.
1: 1987년도에 제가 LG 반도체 선발대로 서울로 올라와서 우면동 영호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럼 오 목사님하고의 교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1: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옥화남 목사님 계실 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거기서 순장을 하시면서
1: 예 순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랑의 교회가 주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가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사가는 다섯 개의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카데미가 이제 그 예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정 목사님이 주강사가 되어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멘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제자반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아까 다락방 같은 거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하는 그 제자반 아카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직장인, 경영자, 뭐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경영을 하고 삶을 직장생활 하느냐, 거기에 제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러면 뭐 다양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1: 예.
0: 그 교회 활동하시는 가운데에 1대서부터 2대로 넘어오는 데도 계셨고, 지금 이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는 예. 시기죠.
1: 예.
0: 지금이
1: 예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저 1대에서 2대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엄청 발전을 했고요.
1: 예.
0: 저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1: 예.
0: 장로님이 사랑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1대고 2대고 3대고 4대고 넘어갈 때 교회가 문제도 많고 갈라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로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보시면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장로님은?
1: 제가 좁은 그 소견으로는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오정 목사를 초빙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 목사 같은 이게 젊은 분이 와서 이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로 우리 사회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인데, 그 당시에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신 게 지금 보니까 아, 참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한 그 이 깊이 있는 해안을 가지고 안목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오정희 목사님이 이제 윤대희 목사님으로 선교되는 과정에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가 아까 이게 쌓아온 이 기반이 영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기반은 그냥 뭐 적당히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기반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윤대웅 목사님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영적 기반 위에서 지금 이제 AI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에 맞는 그런 목회가 아마 윤동희 목사님이 잘 하시지 않겠느냐. 미국에도 계셨고 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장로님께서 해오신 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감사를 핵심 가치로 하는 그런 경영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1: 예. 저희 회사의 감사 경영은 말씀의 생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0: 기도, 찬양, 말씀 이거를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이게 생활화되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밀접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인데 이거를 그 원리를 그대로 회사에도 적용을 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일하기 전에 30분 동안 모든 사업장에 그 음악 선생이 외부에서 외국에 유학하신 유명한 분들입니다.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지휘자고 한 분은 피아노 선생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또 악기 가지고 나와서 해서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면은 모이면은 제일 먼저 저희 회사의 행동규범 10계명을 복장을 합니다. 그 행동규범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직하게 공유하라. 두 번째가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뭐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네 곡을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굉장히 이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가사고 그 다음에 리듬은 굉장히 경쾌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한철의 슈퍼스타 그 다음에 그 이 You Raise Me Up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이제 부르고 힘차게 부릅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CCM 곡을 한 곡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일곱 가지 감사를 자기가 누구한테도 좋습니다. 감사를 이제 앱을 통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진법이 있습니다. 감사 진법을 복창하고 그리고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이게 근무를 할 때 집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오늘 사연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2: 네,
1: 여기 보니까 샬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지내고 있는 정연숙 집사입니다. 새벽 큐티를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본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에 원망을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견디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니 우리 장로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아유. 아주 시간이 다 갔는데 참 그 경영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또 장로 장립도 받으셨고 명박도 받으셨고 좋은 일 또 언짢은 일이 섞여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항상 장로님은 세 가지로 나누시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네. 그게 아마 인생의 모토같이 된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앞으로 건강하시고 많은 후배 양성에 도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0: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앞으로도 네. 기업 위에서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 학예 부흥 성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오메가 처치 황성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2289-53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성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국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한정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과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서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행복과 불행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말의 내용에 의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행한 대로 그 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또한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마음이 괴세한 자는 누구예요? 말을 함부로라는 자. 말로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사람을 모독하고 또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이런 나쁜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을 자주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카스 라이브 7집에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마커스 라이브 월 17집에 있는 주는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참 위력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시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피상적인 기능을 넘어들어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말은 무서운 힘이자 동시에 긍정적인 가능성과 부정적인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환경을 좋게도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폭력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 입은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그것은 대부분 말 한마디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그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가출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상하여서 그것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특히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험담하거나 대해서 수군수군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양한 범죄를 가지고 그 범죄 때문에 수감돼서 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물론 경제사범도 있고, 경제사범 중에 돈을 빌려서 못 갚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기업 사냥꾼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의도적 범죄도 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가만히 상담하고 그 내면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입의 내용을 보면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없다. 불평, 불만을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무서운 심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관계의 시작점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에서 결정된다. 그런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는 이유 대부분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메시지의 통일 때문에 상처입어 나가는 사람들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말의 몇 마디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객관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기록해보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진이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신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말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누구랑요? 그의 백성들과. 왜요?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의 내용을 하나님은 안 들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었다. 구하고 찾으고 두들기라 구하는 자를 얻을 것이 찾는 자는 찾을 것이 두들기는 열릴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만 듣고 일상적인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말은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사람도 듣고 짐승도 듣고 자연도 듣고 영적으로 사탄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려 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의학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식물들도 사람의 말을 듣고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늘은 하늘을 낮은 낮은 밤은 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나무들도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될까요? 덕 있고 사람을 살리고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는 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리알입니다. 위로성.

소리엘의 위로송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사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 가치관을 살렸든 어떤 삶을 살았든 지난 과거 어떤 행정이 있든 아니 지금 현실 어떻게 살아왔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되다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상처 속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이랍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요. 사업에 힘들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교회 가면서 상처 입을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관리하고 그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덕담해 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도님이 입에서 덕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경제 보지 마세요.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으쌰 으쌰 으쌰.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 상처 입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당신의 미래를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극동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어노이팅이 부릅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이사님 두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적에 대한 염려,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등 다양한 염려 속에서 부딪히며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야겠습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의 영적 회복이 뿜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찬양 또한 걸음의 김연경 집사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2020

16년이 시작되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 맞는 7월의 첫 주말,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짧다면 짧은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의 지내온 날들은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로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풍성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껏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마음의 깊은 감사를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나무인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고개를 가도 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며 날마다 빛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신델라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드리는 찬양은 주의 은혜라 송경민의 찬양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랑,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셨던 주님. 그분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항상 나를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정종택의 은혜는 만나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0: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1: God sent his son, they call him Jesus.

내 영혼에 그윽히 깊은 데서 전민아의 찬양이었습니다. 큰 풍파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 모두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저밭에 농부 나가, 찬송가 591장입니다.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귀한 곡식 주시고 길가에 고운 꽃까지 길러주시는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온갖 귀한 선물 주신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요.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 있고 따뜻하게 됩니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자함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근세 철학자 중 프랑스의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이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옹호하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한때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결정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상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한 가지만 봐도 그는 참으로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1980년 봄에 그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명은 폐암이었죠. 그때 그의 나이가 75살,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죽음을 앞두고 평소와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며 온갖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언론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그토록 부르짖었던 샤르트르가 그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독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투고했습니다. 그것은

0: 아르트르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자랑이 샤르트르라면 독일의 자랑은 바로 본회퍼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를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죠. 그는 감방문을 나서면서 함께 갇혀있는 동료들에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지극히 평온합니다. 나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십시다. 그 모습을 보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샤르트르와 본회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회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39이라는 비교적 짧은 일기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의 관문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생의 축복과 내세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어서 들으신 찬송 워킹 프레이즈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본문의 이삭은 이 세상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가 경건하여 아무 실수와 허물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그랄 땅으로 피난 갔을 때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의 혹해서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삭의 실수와 허물에도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믿음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 애와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커지고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김석균 작곡집 중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고난과 절망과 실패가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손을 떼었거나 등을 돌렸거나 당신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최미희님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장차 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

시작됩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자신의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전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역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죠. 아직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삭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때 이삭은 자기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들들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나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없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놓치지 마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품은 꿈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삭은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 장차 오게 될 일에 대해 마음껏 축복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부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남궁송옥님의 믿음의 고백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그는 원래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허름한 건물 지하실이었고요. 그 건물에는 쥐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쥐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이죠.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귀찮은 쥐들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밤 꿈에는요. 쥐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재미있게 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쥐를 소재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쥐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였습니다. 미키 마우스를 소재로 한 그의 만화는 전 세계 어린 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그는 그 돈으로 환상적인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입니다. 이와 같이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계속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꿈이

목사님 생전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처럼 말이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사십시다. 아브라함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삭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품은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워킹 프레이즈의 음성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박수정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삭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두 아들, 자신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축복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복받은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삭의 말년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이삭이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사명감에 투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흔히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고요. 그러나 사실은 공부해서 남주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권입니다. 우리는 바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아서 남주자.

복받아서 남주자. 이것이 바로 복의 유통자여 복의 샘터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덩어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이에 브라카, 너는 복 그 자체다.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 성경에서 인물을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에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야곱의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이 간데 저를 쓰시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양치는 목자로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신 바 되자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듯이 쓸모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그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샘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인해 천하 만민이 모두가 복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워킹의 축복송.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삭의 삶이 그러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샘물입니다. 축복의 복덩어리입니다. 마음껏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녀 또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축복을 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평강 내게 있으라. 샬롬.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인류가 꿀을 얻기 위해서 3500년 전부터 벌을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꿀을 얻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벌 한 마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모으는 꿀은 0.1g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꿀 1g을 얻기 위해서 수십 마리의 벌이 4만 5천여 꽃을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 꽃을 찾기 위해서 9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벌들은 아무 곳에서나 꿀을 채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비료가 있는 꽃은 피하고 독성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꽃에서만 꿀을 채집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들이 공들여 만드는 꿀이기 때문에 진짜 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이 꿀보다 더 달고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꿀이 단순히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듯이 말씀은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진리이지요. 믿고 매일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 내용에서 다윗은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과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도 알았으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주시는 것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면서 매우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유혹까지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는 이 순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숨어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십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그 일행이

아주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본 십 사람들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가서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이제는 자기 친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상처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중세시대에 매우 경건하다고 소문난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철저한 금식과 기도 또 구제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부했는데요.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어떤 의로움으로 이 문을 통과하려 하느냐? 수도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요. 십일조를 철저히 했어요. 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제 삶은 진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삶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행한 선행들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함, 남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라는 그런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수도사는 당황하면서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건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교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수도사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의로는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고백하자 그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희고 정결한 세마포가 입혀집니다. 그제서야 이 수도사는 자신이 이전까지 행했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요?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옷을 입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렇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도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멸시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적 의무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실천은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로우신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화가에게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두 제자에게 똑같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그려오거라 라는 숙제를 내주었는데요. 첫 번째 제자는 밤낮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신이 남을 돕는 모습, 또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또 금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화폭에 담았고요. 그림을 완성한 이 첫 번째 제자는 이야, 이 정도면 뭐 내 사랑은 완벽해 라며 뿌듯해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제자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스승님을 찾아와 울면서 스승님, 저는 사랑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를 들여다보면 남을 돕는 선행 속에서도 결국 제 이름이 드러납니다.

나기를 바라는 교만한 마음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할 자격, 사랑을 그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며 헝헝 울더래요. 그때 스승은 그때서야 붓을 건네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마음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화폭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거라. 결국 첫 번째 제자의 그림은 자기 자랑으로 판명되어버렸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지한 두 번째 제자의 그림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 사랑의 그림으로 남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두 번째 제자처럼 정말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사랑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붙잡기 원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에레지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다의 예수 사랑하심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에레지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다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열고 모든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 왕 앞에 정말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을 사서 입고 잔치에 나아갔는데요. 스스로 자신이 누구보다 멋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왕이 나를 주목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며 잔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장에 탁 들어선 순간 청년은 자신의 옷이 왕의 찬란한 그 영광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는데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 있었던 그 청년에게 왕이 다가오게 됩니다. 왕은 청년이 입고 온 그 옷이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왕은 청년을 꾸짖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입고 있었던 깨끗하고 고귀한 왕의 예복을 벗어서 청년에게 입혀줍니다. 그 순간 청년은 깨닫게 되었죠. 내가 입고 온 나의 의는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왕께서 입혀주신 이 예복만이 나를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때 청년은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처럼 초라한 옷을 입고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 서성이는 머리를 떨구고 있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잔치장 안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입은 옷의 그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대신 왕의 예복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왕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행했던, 우리가 뭔가 이루었던 뭐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어요. 다시 고백하며 낙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까 그 이야기의 청년과 같은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승연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엔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송승현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에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마르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는 다르게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믿는 우리들은 말씀을 듣든 일을 하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며 참 생명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쁜 삶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시계 수리공이 정교한 시계들을 관리하는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화려해도 아침마다 시계 태엽을 감아주는 일을 멈추면 결국 멈추고 맙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는 각자 맡은 일과 사명이라는 태엽을 막 감으면서 바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의 태엽을 감는 일을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이지요. 아침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인생의 시계 태엽을 주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감는 일이라는 겁니다. 태엽을 감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결국 시계는 고장나거나 멈추고 만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편은 주님께 나아가 멈추어 서서 태엽을 감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요, 찬양하며 이 영적인 태엽을

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주님 발 앞에, 옹기장이의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주님 발 앞에, 옹기장이 아카펠라로 주발 앞에 나 엎드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스승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들로 뛰어나가 막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빴고 자신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제자는 아침마다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묵묵히 말씀을 듣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스승이 전해주는 것을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첫 번째 제자가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스승님을 위해 이렇게 땀을 흘려 일하는데, 아니, 저 친구는 매일 앉아있기만 하니 스승님 너무 공평함,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자 스승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은 마당에 있는 차가운 화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해요. 둘 다 가서 이 화로에 불을 붙여보거라. 땔감을 구하러 다녔던 제자는 땔감이 많으니까 이 땔감을 화로에 가득 채우긴 했지만 정작 불을 붙일 불씨를 구하지 못해서 불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스승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두 번째 제자는 자신이 늘 간직하고 있었던 스승께서 전해주셨던 그 불씨를 탁 꺼내서 화로에 탁 대었더니 금세 불이 붙고 따뜻한 불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땔감을 채우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이라는 불씨가 없으면 우리 삶에는 생명의 온기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불을 붙이는 가장 중요한 준비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물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한 곡 나누고 올게요. 히즈 워십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 워십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유명한 레이서가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차체를 아주 가볍게 만들고 타이어를 최상급으로 막 교체하면서 하루 종일 정비소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엔진 오일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주가 탁 시작되었을 때 그 차는 초반에 무서운 속도로 달리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서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이 레이서와 같다는 겁니다. 일이라는 외부적인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말 분주하게 달리죠.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엔진을 식히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이 말씀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과열로 인해서 멈춰 서게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급유, 그러니까 엔진오일을 채우는 그리고 또 휘발유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피아워십의 말씀 앞에서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와 점점 멀어져갔고 결국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죠. 하루는 그 청년이 급한 일이 생겨 택시를 잡아탔는데 그 택시 안에 낯설고 이상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불리는 그 방송에서 마침 특별한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래전 교회에서 들었던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라는 진행자의 멘트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무심코 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그 문자를 접수하고 그 청년에게 즉석에서 전화를 걸었는데요. 갑작스런 전화에 좀 놀라기도 했지만 목사님의 설명과 인도를 따라 영접 기도를 했고요. 극동방송을 계속 켜두셨던 그 택시기사님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했죠. 그렇게 그 청년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침 급히 택시를 탔는데 하필 그 택시가 극동방송 애청자가 운전하는 택시, 그리고 별 기대 없이 보낸 문자가 마침 당첨돼서 달리는 택시 안에서 마침 영접기도까지 하게 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과 우여곡절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이경미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어서 김명식의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두 곡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택시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주님을 영접까지 해버린 어느 청년 이야기 나눴는데요. 몇 년 전 제가 특별 생방송 진행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진행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깜짝 놀랐는데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 걸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라는 걸 다 알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신 것도 또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방송 듣게 되신 분들은 김정우 PD 어디 갔나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김정우 PD님이 울산 극동방송으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이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요. 울산이 복음화율이 참 낮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김정우 PD님도 그곳에서 또 열심히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레이스 투 유 이 시간도 앞으로 은혜로운 찬양 많이 함께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의 찬양 임내 그리고 AJ 워십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로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죠. 사라 그로브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보내드린 두 곡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오롯이 새긴 곡이었죠.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이었고 김도현의 음성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세 곡 함께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깨어 계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또 업무 가운데 계신 분도 있겠지요. 각자의 이유, 상황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여름 덥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예라모십의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키를 쥐고 계시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그리고 나를 늘 평안 가운데로만 이끌어 주시고 편안한 가운데로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배 가운데 바다 위의 풍랑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맞게끔, 또그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또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만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달빛 가스펠 들으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달빛 가스펠은요, 국내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함께합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디아코니아의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foll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묻냐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참 어리석은 양 같아서 웃었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은 잘 앞을 못 본대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의 발을 또 보고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풀을 뜯을 수 있는 풀만 보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할때 양이 잘 따라가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한 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웃음이 났습니다. 아무리 주님, 저 주님 앞에 순종할 거예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덧 내 눈앞에 보이는 풀을 뜯고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려서 딴 곳으로 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곤 우리는 자주 이 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 계신가요? 그쵸. 주님께서는 어느 때는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또 실제 하심에 대해서 숨기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아래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부르짖음과 또 안타까움으로 주님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이 영광된 길이고 그 길이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단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에는 수많은 사건들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뿐만이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파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간략하게 표현한 그 말 앞뒤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순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였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복잡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생각이 많을 때는 본질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집중하게 되면 또 본질이 보인다고. 여러 가지 곁가지들이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인다고들 하죠.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본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에서 수없이 많은 도전이 찾아오죠. 경제에 대한 도전들, 관계에 대한 도전들, 어려움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맞서게 되는 도전은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것은 의심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을 통해서 이루셨고 보여주셨고 증명하셨는데 끝없이 우리의 불신이 그것을 의심합니다. 근데 오늘 행복한 아침의 말씀은 그 본질을 명확하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 말이죠.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과 고통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냥 마음 아픈 일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또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가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고 더 들을까요? 이름 워십의 찬양 듣죠? 아닙니다. 헤세드 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헤세드 워십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찬미 워십의 의존이었습니다.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순서는요,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찬양들로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7월 6일이죠. 7월 6일서부터는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달빛 가스펠도 강준의 달빛 가스펠도 오는 주 주말서부터는 썸머 스페셜 체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방송에서는 워낙 많은 찬양들을 들려드리고 있긴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썸머 스페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행복한 아침 순서를 조금 하지 않고요. 더 많은 찬양들로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름에 어느 곳을 가시든지 찬양의 BGM을 쫙 깔고 달려가시든 쉬고 계시든 하실 수 있게끔 잘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사용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주로 문자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방송에서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사용과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모아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고 또 기대감 가지고 청취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이 큰 사고 없이 잘 배달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곡의 예배 찬양 들을까 합니다. 김현진 간사님의 찬양입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김유진 간사님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오늘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예배, 여러분들, 아마 이 새벽까지 뭔가 일하셨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1시 예배는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간의 구애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현장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좀 일찍 가면 뭔가를 예배를 되게 책임감 있게 뭔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치운 것 같고 할 바를 다한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어떤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왔는데 저 11시까지 갈게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11시까지 와라. 그러면 부모는 한 10시 반부터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10시 한 40분, 50분 되면 오고 있냐? 어디냐? 다 왔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부모님 집에 딱 정시에 도착을 했는데 좋았어요. 그러고 그래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많이 아쉬워하시겠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쁘게 하나님 만나시고요. 주님 앞에 풀어놓지 못할 우리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랬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썸머 스페셜로 몇 주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위럽에 다시 일어나 이 찬양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늘 제가 사실은 부르고 싶은 찬양들을 선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이 찬양도 골랐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한 해의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나온 6개월 동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 맺혀진 크고 작은 은혜의 열매들을 모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기적의 마중물이죠. 네, 오늘 이 새벽은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만남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노래. 지난 반년의 시간들이 돌아보니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울었던 날도 웃었던 날도 주님의 세밀한 손길하니 부지런한 곳 없었으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내 마음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님 제단에 올립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감사의 고백 위에 다가올 반년의 축복을 장식하소서. 네, 기독신앙시 맥주 감사절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난 반년의 시간 너무너무 감사한 주님의 은혜였는데요. 혹시라도 또 마음 성했던 분, 은혜만이 넘치지 않으셨던 분, 또 무언가 지치셨던 분들 많이 또 계실 텐데요. 지나온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간 그렇게 감사하시고요. 다가올 또 반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5장 마침내 요셉이 자기를 모셔선 자들 모두 앞에서 자신을 옥죄할 수 없게 되니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외쳤고 그의 곁에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니 비로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다. 그리고서 그가 소리 높여 우니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온 집이 들었다. 이윽고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요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너무 놀라서 감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하고 말하니 그들이 가까이 갔다. 이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대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그대들이 형제 요셉이요.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나를 여기로 팔아넘긴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노하지도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그대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었어. 이 땅에 두 해 동안 기근이 들어서나 앞으로 다섯 해 동안은 봄가리도 가을거지도 아예 없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그대들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대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대들을 땅에서 생존을 보장하고자 하셨으며 나를 그대들보다 앞서 보내셨소. 그러므로 나를 여기로 보내니는 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를 바로의 아

아버지로 그의 온 집의 주로 그리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소. 이제 그대들은 속히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전하되 당신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고센 지역에 거주하여 나와 가까이 있을 것이니 곧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자손들과 당신의 손자들과 당신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내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아직 다섯 태나 남아 있으나 내가 거기서 당신을 봉양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안과 당신께 속한 모든 권속이 피폐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고 하시오. 보시오, 그대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내가 내 입으로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어. 그러니 그대들은 애굽에서 누리는 나의 모든 영예와 그대들이 보는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낱낱이 아뢰고 서둘러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시오. 그리고서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 후에 그가 자기 형제들 모두에게 볼을 맞추고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었으나 그의 형들은 어느 정도 지나서야 그와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집에 들리니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이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형제들에게 명하기를 그대들은 이렇게 행할지니 곧 그대들이 짐승에 짐을 싣고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 땅의 아름다운 곳을 내주어 그대들도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또 그대에게 내가 지시하는데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들이 명령을 받았으니 그대들은 이대로 행하라. 곧 그대들은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아버지도 모셔오라. 온 애굽 땅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그대들이 것이니 그대들은 살림살이에 대해 조금도 마음 쓰지 말라고 이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행하였으니 요셉이 바로 이 이브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내주었고 그들에게 길에서 쓸 비용도 주었다. 또 그가 그들 모두 곧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냥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것을 보냈으니 곧 애굽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열 마리와 자기 아버지가 길에서 쓸 곡물과 떡과 량식을 실은 암나귀 열 마리였다. 그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대들은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시오 하고 타일렀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하였더니 야곱이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일러준 말들을 모두 그에게 전하였다. 마침내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내온 수레들을 보고서 그들이 아버지 야곱의 령원이 되살아났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되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45장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어느 한순간에 저는 여기에 와서 폭격분한 것은 2600명의 우리 자매들을 600명은 북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니지. 내가 어제는 저 중국의 공산당들이 하고 있는 저 짓들을 내가 세상에 고소해야 되겠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쌍하게 죽은 저희 자매가 나한테 넌 대한민국에 와서 가서 배불리 먹으니까 내가 우리를 잊고 사네, 나를 잊고 사네, 내 원이 이렇게 깊은데 왜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지,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저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듣는 사람도 믿겨지지 않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까?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중국 땅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그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들의 운명 문제입니다. 저 북한 땅이 인권 유린의 나라라면 저 중국 땅은 인신매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 땅, 중국 공산당, 승양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공산당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한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중국 공산당이 무너나야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평화를 얻습니다. 북한이 두고 온 딸이 하나원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6살 때 헤어진 딸인데 저는 딸을 찾고도 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6살 때 버리고 떠난 딸인데 날 엄마라고 불러줄까? 그 마음에 저는 울기만 했는데 딸이 저를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엄마, 내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니까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 인생을 이제부터 즐기며 살라고. 딸이 오히려 저를, 엄마 내가 돈이 여가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힘든 거 알고 엄마도 병이 있는 거 아는데 자기한테 돈 보내주지 말고 엄마가 힘들게 번 돈 엄마가 써라 그래요, 딸이. 그런데 그 딸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딸이한테 너무 보고 싶어서 추석에 편지를 썼거든요. 북한에 갔습니다. 북한에 갔는데 온 마을 사람들 앉혀놓고 보이부가 그 편지를 읽었어요. 읽으라고 했대요. 읽으면서 이것이 너희 반역자인 너 엄마가 보내준 거다. 그래, 딸이 얼마나 그때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우리 엄마는 날 버리고 중국에 가서 도망쳐 갔으면 잘 살지 왜 편지를 보내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렇게 얼마나를 원망했겠어요. 그래, 제가 그 후에 그걸 다 알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딸한테, 우리 딸이 얼마나 감시 속에서 살아갈까, 지금은 엄마의 감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렇게 감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저 북한 땅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서워 낳았습니다. 첫째는 남자를 놓고 둘은 여자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만약 엄마가 내 나이 때 대한민국으로 왔으면 애국을 할 텐데 엄마가 여기서 복음 통일이 오기만 안타깝게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래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낳네. 저는 우리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딸은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마디도 절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그래, 저는 압니다. 우리 딸이 엄마가 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딸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는 슬프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
저희 영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삶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어둠에 포로되고 눌렸던 모든 삶의 진리를 알고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아직도 저 중국 감옥에 남아있는 2,000명이 우리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먼저 온 우리 통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방울이고 물방울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한 사람이 우리 탈북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내 운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죄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이렇게 말로만 다 표현하고 말로만 다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불쌍한 북녘 내 동포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일성 3대의 세습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김일성 3대의 세습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인본주의 유물론 주체 사상은 떠날지어다. 모든 정치범 수용소 창살 없는 감옥은 사랑을 사라질지어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어 복음 통일된 한반도를 통하여 한라에서 백두로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드리는 그 감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이자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아닐까요? 오늘 교회로 향하시는 발걸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읊조려 보세요. 마음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의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다가올 날들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눈물 나도록 따뜻한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온 가족이 감사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주일 되시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 것 세월보다 지금의 모습 이대로 나를 또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출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50만 부가 팔린 경건서적 레디켈이라는 책에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 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의 여섯 가지 실천사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공동체를 재현하라. 아침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공유하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세상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본을 보여라.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 정의를 실현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 결단과 실천을 나누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여섯 가지의 중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무이한 방법,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세상을 이기려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며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이 단합하는 비결, 겸손으로 단합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여, 들어보세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예요. 사랑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단합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한 마음으로. 어떤 부부 신방을 했는데 당첨을 받았어. 아파트 당첨을 받았어. 그 집이 싸움이 벌어졌어. 부인은 50평짜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35평짜리를 해가지고 싸움이 났어. 뭐 35평에 좀 살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50평으로 가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거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단합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으로 교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도움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몸을 품어서 하자고 그랬어요. 1988년 세워진 유관순 열사 애국 어록비가 있어요. 소녀 유관순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유관순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1919년 3월 31일 매봉에서 기도하며.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바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는 때의 완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만유,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통일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과 눈물의 젖은 땅,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통일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주일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본 오늘의 기도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전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먼저 나아가며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하면서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요 임금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흑암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경이로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막강한 행적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침이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말씀에 선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고향 북녘당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 하실 텐데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이 쓴 친구 춘실이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나의 친구 춘실이에게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연락이 편안하고 빠르고 완성된 이 시대이지만 나는 오늘 펜을 들고 나의 친구를 생각하며 너의 모습을 그리며 나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보낸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은 큰 상상 골짜기 길가에서였지. 항상 멋부리며 연애할 그 나이에 너는 편리화를 신고 나는 지하족을 신고 무더운 여름철 배낭을 치고 앞치마를 두르고 마주 향하였었지. 그 약한 신체에 어울리지 않게 쌍꺼풀진 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살고 있어요? 하던 너의 그 목소리와 너의 모습을 가끔 생각해보곤 한단다. 산나물 캐러 갔다 길을 잃고 당황하여 떤 너와 함께 나의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에 들여다보고 너의 그 큰 눈이 더 커졌으나 너는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았었어. 먹이가 멀어뜯는 그 저녁 숯불을 피워놓고 지나온 일과 앞으로 살 일을 우리 서로 염려하고 계획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 그 저녁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밤이었었던지. 상창에 있는 너희 이모 집도 가보고 무산 철도 마을이 너희 집도 함께 가보고 함께 약초 장사도 해보고 국수 장사도 해보고 매대도 해보았었지. 넌 날 보고 손이야 넌 장사할 포재가 없구나 하면서 놀려주곤 했었지. 돈벌이가 안 돼서 한숨 쉴 때면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니? 되든 안 되든 미치든 벌든 앉아있지 말고 그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힘을 주고 도와줬던 네가 얼마나 귀하였던지. 언제 한 번도 너에게 나는 너는 나의 소중한 동무야 너는 나의 딱 친구야 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인생을 나누던 그 저녁부터 너는 나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자리 잡았단다. 너와 함께 보낸 2년도 되지 않는 그 나날, 어려운 그 나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중한 동무였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 너는 아마도 그때처럼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자식도 있을 것이고 함께 이룬 그 가정을 잘 운영하면서 살기 힘든 그 땅에서도 그들을 잘 내세우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지금 중국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단다.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기를 원한다. 독재 정권 아래에 묶여서 진리를 모르고 빛이 없는 어두운 그 땅에서도 나는 네가 하나님을

0: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땅에 하나의 반짝이는 별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이야. 우리 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국 통일이 되는 그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길 원한다.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멋진 아내와 어머니로 이웃이 존중하고 일러주는 충실 동무가 되길 바라며 그렇게 되리라 나는 믿는다. 이 땅에서 고향 땅의 흙냄새를 그리며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과 동생과 그 땅 위의 모든 것을 그리면서 너와 온 가족의 평안을 축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처녀 시절을 더듬어 보며 좋은 친구였던 친실이를 위하여 또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조선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독재 정권 아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없고 집에는 인기가 없고 거리거리마다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수많은 탈북인민들이 세상 방방 곳곳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땅에 광명의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국률이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훌륭한 국가를 붙여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나의 친구 친실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시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고 슬플 때 그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의 강한 손길로 일으켜 세우시고 자비의 마음 베푸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계획 안에서 조국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늘도 고향 북녘 땅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만왕의 왕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북녘 땅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한 오늘의 편지. 산나무를 함께 캐던 나의 딱친구 춘실 자매에게 쓴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북자선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새 언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제사가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한지를 강조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얻게 된 희생 제사의 효용성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구속과 영원한 구원의 성취를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서가 아니라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은 단순히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이 표현 앞에 사용된 전치사는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수단과 매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반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매년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일마다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그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지 일시적인 죄의 사함의 표징으로만 남았습니다. 이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완전한 제사였으며 그 피는 단지 외적 제의적 정결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은 반복할 필요가 없으며 구약 속죄일 제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반복적 제사와 확연하게 대조됩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죄를 온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시대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짐승의 피는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일시적 정결일 뿐 사람의 속마음, 그 죄책감까지 양심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훨씬 뛰어나고 완전합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유일무이한 희생 제물입니다. 둘째, 율법의 규례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순히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진 구속사건이며 그 근원과 동력이 영원한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전혀 흠이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외형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온전하신 참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율법적 의무나 외식적인 제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지 못하는 모든

인간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의 피는 겉으로 보이는 정결을 넘어서 양심의 근원적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또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되며 이는 구약 제사의 한계를 넘어선 새 언약 안에서의 은혜와 예배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흘리신 피를 통해 효력을 갖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남긴 유언이 그 사람의 죽음 후에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정죄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자는 이를 통해 구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즉, 성도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옛 언약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제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언약이 단순한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담긴 엄숙한 결속과 속죄의 관계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시내산 언약에서도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내용을 백성에게 읽어주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하며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그 언약이 효력을 가졌음을 확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공식적으로 성립이 된 것이죠. 제물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언약이 단순한 법적 합의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담긴 서약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 언약은 짐승의 피로 효력이 나타났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효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이 상징적인 효력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실제적인 구속과 새 언약의 완성을 가져왔습니다. 성막 제사에서도 거의 모든 제사는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피는 단순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정결과 속죄를 이루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조차도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피 없는 제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레위기 17장 11절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생명의 희생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제사에서의 피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모세 언약 아래에서도 피는 언약 성립과 제사 정결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피는 죄와 사망의 대가를 상징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피는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인간의 마음과 양심까지 완전히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상징적 제사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제거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피를 들여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고, 이는 구약의 반복 제사와는 달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단번에 제사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세 가지 측면으로 서술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의 희생 제사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구약 언약에서 피가 언약 성립과 죄사함의 필수 요소였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도 그리스의 희생 제사 역시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구약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나 상징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의 제사의 모형임을 보여줍니다. 옛 언약에서 제사장은 지상 성막 안에서 염소와 송아지 등 짐승을 제물로 잡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들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단지 임시적이었고요, 상징적인 속죄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자신을 유일무이한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반복될 필요가 없었으며 단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고 양심을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 제사의 실체, 본질입니다. 구약 제사로서는 결코 이루지 못했던 인간의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자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다시 구약 속죄일 제사의 한계점을 언급합니다. 구약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으며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죄일 제사와 같은 구약 제사는 참된 형상의 그림자로서 죄를 제거할 근본적 능력이 없는 임시적 제사였습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다는 사실은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 제사만으로는 인간의 내면과 양심을 완전히 정결하게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속죄일 제사가 죄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복적인 제사의 구조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 즉 죄와 양심의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인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뜻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희생은 인간이 드릴 수 없는 완전한 제사의 본보기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약 제사는 폐지되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약 율법 자체가 오류가 있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단순한 구속 행위를 넘어 율법 성취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의 몸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제거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셋째, 그리스도 희생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구약 제사와 한 번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제사를 대조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희생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구약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헬라어 문법상 완료 시제로서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유익을 누리는 대상은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요. 헬라어 문법은 현재 진행형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본 성경에는 이를 잘 반영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이미 우리를

0: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근본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단순한 외적 규례나 반복적인 제사에 머무르지 않고 옛 언약으로는 불가능했던 내적 변화를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직접 말씀을 새기시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순종과 거룩함을 이끌어내십니다. 또한 새 언약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복되는 제사나 외적 의식으로는 인간의 죄와 양심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제거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반복적인 속죄 제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속죄와 화목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충분하며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체로 흐리겠으나 함경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새벽에서는 한때 평안남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30mm로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1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4도, 목포 23도, 서울과 강릉, 광주가 23도, 포항과 대구, 대전, 여수, 부산이 22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과 함흥, 춘천이 21도, 강계와 청진이 18도, 해산 17도로 시작됩니다. 최고 기온은 함흥이 32도, 포항이 31도, 강계와 서울, 춘천, 강릉, 대구가 30도, 평양과 개성, 대전이 2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 광주가 28도, 부산과 목포가 26도, 여수 25도, 청진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게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뿐이면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말씀과도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머리인데요. 이 머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눈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눈인데요. 먼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도록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기관은 눈을 빨리 감을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눈을 가장 먼저 질끈 감게 되고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다 깨져도 멀쩡한 곳은 이 눈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보호 본능이 눈에 제일 먼저 작용했기 때문이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동자와 같이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사할 수가 있고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애틋한 사랑과 보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질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70여 년 살아온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연약할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어려울 때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긴 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보호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집에 닭을 여러 마리 키웠었는데요. 잘 지내던 중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어미 닭은 자신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싹 감싸던 장면입니다. 병아리가 3마리가 됐든 4마리가 됐든 6마리가 됐든 정말 감쪽같이 숨기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병아리들에게는 어미의 날개가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견고하고 탄탄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 말씀에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는 얼마나 더 크고 든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하심을 이 날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떠한 요새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날개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 하고 옛 습성을 따라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날개 아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시편 34편 17절.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묵살당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염려, 문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당신과 주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기도 가운데 내뱉은 모든 말이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그분이 당신의 말을 몹시도 듣고 싶어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 그분의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이끌고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의 귀를 활짝 여셔서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주님께 피어오르는 향으로 여겨주십시오. 들어올린 두 손은 나의 저녁 기도입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높은 산 꼭대기 절벽 위에는 흙 한 줌 제대로 없는 척박한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낙낙장송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매서운 겨울 폭풍이 불어오고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도 결코 시들거나 쓰러지는 법이 없는데요. 주변의 나무들이 비옥한 땅에서도 쉽게 꺾일 때 이 절벽 위의 나무가 그토록 굳건하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참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는 비록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는 단단한 바위 깊숙한 틈 사이로 밀어넣어 반석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거센 태풍이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나무의 뿌리를 완벽하게 움켜쥐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를 붙들어줄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을 뒤흔드는 거친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지쳐 있다면 변함이 없으신 반석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요새이자 방패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동물아, 내가 새 이름 항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들은 언제 어디서나 땡큐라는 인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배척당하는 나라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없고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가 없어질 때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 모임의 장소가 됩니다. 감사는 행복합니다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감사는 물질의 소유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에서 최신 가전제품을 사용한다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것을 조금 편하게 해줄 뿐, 감사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죠.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희망을 안고 나아가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 100명이 모이는 학회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100명의 전문의를 앞에 두고 한 암 환자가 연단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투병 중인 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기와 격려 그리고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암을 두 번이나 진단받았습니다. 그중 한 번은 의사가 14일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어서 마라톤을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저는 14년을 더 살았고 세계 7대 최고봉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서 오히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션 스와너의 이야기입니다. 스와너는 가장 큰 절망감을 느꼈던 순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등반 훈련을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봉을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14일밖에 살지 못한다던 의사의 말과 달리 스와너는 14년을 넘게 살아가며 희망의 가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은 모든 역경을 극복할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이라는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힘을 내어 능히 이겨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종호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FABC 극동 방송입니다.
1: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어부 출신 청년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마지막 아홉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이끌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 한 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가 그 지역의 일곱 교회를 돕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요한의 사역이 활기를 띠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록한 글을 베끼고 다시 베켜서 쓴 사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본 중 하나가 로마 황제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분노한 황제의 명에 따라 요한이

잡혀왔죠. 그렇게 요한은 결국 반모섬에 갇히게 됐습니다. 반모섬은 로마 시대의 유배지로 사용되던 섬으로 그곳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늙어 힘없는 요한도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기 위해 되뇌면서 잠든 어느 날 제가 요한을 찾아갔죠.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 것을 기록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모습, 교회에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모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벅찬 광경을 보았죠.

0: 또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1: 예,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일곱 인을 찍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2: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1: 왜? 무슨 일이죠? 저분은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다 사라진 겁니까?
0: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는 명에 따라 찾으러 간 것이다.
1: 찾을 수 있을까요?
0: 아니, 못 찾을 것이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없다.
1: 이제 어떡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2: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1: 저기 보십시오. 예수님이에요.
3: 그렇지.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열고 일곱인을 떼실 수 있다.
1: 근데 예수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린 양? 근데 뿌리 일곱 개고 눈도 일곱 개나 있고 죽은 것 같은데.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져갑니다.
4: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일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0: 어린 양이 일곱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 게 보입니다.
1: 오라!
0: 저기 흰 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0: 못한 사람이 화를 가졌고 이겨서 면류관을 받고 또 이기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0: 있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말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라!
0: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얻어서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말에 탄 사람들은 앞으로 올 일을 말해주는 겁니까?
2: 그렇다.
0: 이 사람들이 저렇게 파괴하고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2: 네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어린 양이 떼실 이니 아직도 남았으니까.
0: 그렇군요.
2: 요한, 두려워하지 말고 본대로 기록하라.
0: 보십시오. 어린 양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뭐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언가를 피해 숨으려는 것 같은데요.
2: 저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0: 그럼 저기 저의 형 야고보도 있겠네요. 형도 예수님을 전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2: 내 형도 이들 중에 있겠지.
0: 저기 보십시오. 저 사람들 모두 흰 옷을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 지금 저들은 동료들과 저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0: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마자 지금 이 지진이 난 겁니다. 저기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붉어졌습니다. 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래선 땅의 왕들, 장군들, 또 부자들과 세도가들, 그리고 노예들과 평범한 사람들까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숨은 겁니까?
2: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숨기려는 것이다. 저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0: 그럼 희망은 없습니까?
2: 저길 보라.
0: 저기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다른 언어를 쓰지만 모두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너무 벅찹니다.
2: 잘 들어보라.
3: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0: 잘 모르겠습니다.
2: 저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어린 양께서 흘리신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지. 그래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다. 저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0: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1: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한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저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까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요한. 저길 봐라.
1: 보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일곱 번째 인이 떼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저건 뭐죠?
2: 이제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곧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것을 날릴 일곱 천사들 중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1: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 사라져버렸습니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번에는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태양이, 달과 별들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새요!
2: 우리의 적이 끝도 없이 떨어지는 무적행으로 통하는 문의 열쇠를 받았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그 악마들이 땅에 놓여져 활개를 치는 소리다.
1: 전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 수가 끝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땅에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0: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1: 이건 무슨 소리죠?
2: 요한, 마지막 나팔 소리다.
1: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3: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4: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
3: 전능하신 이여, 진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십시오.
4: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2: 요한, 보이느냐? 저분을 잘 보아라.
1: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흰 말을 타고 오신 주님을.
2: 다 기록하라, 요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

주께서 요한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장면을 요한은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그가 본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젠가 같은 장면을 실제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통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조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사는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여 선생님으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9번째 시간.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0: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일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손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켜 주시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정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7월 5일 7월의 첫째 주 주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네요. 그 반년의 시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갈 또 반년 2026년의 한 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는 일을

보내신 분을 믿는 게 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헬라에르가가 쓰여졌어요. 일의 복수형인데 일들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 때는 에르곤 했어요. 단수예요. 그 일의 복수와 단수가 쓰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 일인가 저 일인가? 많은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은 이 한 가지가 잘 안 되니까 종교적인 양념을 쳐서 자꾸만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에너지가 파생됐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에너지, 힘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는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는 교회들도 많고 또 그래도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다시 출발하는 것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야, 날 올해만큼은 진짜 감사할 거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 사람들은 좋은 일, 뭔가 내가 뭔가 얻었을 때 나한테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해석을 잘못하면 감사는 원망으로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형님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예, 어떤 곳에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흔히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자리, 나중에 베델이 되는 이 자리, 그 자리에서 꿈을 꾸죠.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이름을 짓죠. 베델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실패의 자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 하나님이 나를 등졌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좌절을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써가신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이 기쁨이 되고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떤 삶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간증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춤을 추게 하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로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내가 힘을 얻고 달려갑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 아버지를 제일 높이 두게 하소서. 나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하게 하소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소서. 오늘도 분주한 일상으로 뒤죽박죽 시작하지 말게 하소서. 비록 마음은 분주하다 하더라도 단 1분만이라도 차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선이라 함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해석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나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권혜생 목사님의 십자가 새롭게 읽기,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제목의 책의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다섯 가지로 진단합니다. 그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 그리고 편견과 차별의 속물근성, 그리고 끝없는 욕망과 기대, 그리고는 능력주의가 낳은 무한경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불안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단 이 알랭드 보통의 말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삶을 살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경험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전염병의 위협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해한 적도 있죠.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정서가 불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믿음

으로 세상을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십니다. 네, 이렇게 권혜생 목사님이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십자가를 구원의 방주처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은혜의 통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물론 그거는 정답, 예, 확실한 답, 200점짜리 정답이죠. 그런데 이 권혜생 목사님은 여기다가 하나를 또 추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완전한 신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두려움의 상황이 와도 믿음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처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을 살 때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궁금해요. 함께 하실까요? 오늘의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단을 만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이단과는 만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단도 사람인데 그래도 되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 이단 여부를 분별하는 거는 쉽지 않죠.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단의 그 초동 전략은 대상 설정과 만남입니다. 일상을 통한 대면과 접촉으로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내세워서 회유하고 미혹합니다. 직접 대면 접촉을 시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접근할 수도 있죠. 이단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과 개인 신앙을 파괴합니다. 이단은 집요한 침투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이 정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일단 이단의 그물망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익하고 유의미한 만남이 있고 일상적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과의 만남은 유해한 만남이어서 만날 이유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성패는요, 만남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 말고 건전하고 건강한 만남을 만드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해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으로 나오고요. 이어서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멸망하게 됩니다.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탐심을 채운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단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들을 설득해 돌아서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들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의도적 접근을 막는 길은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새 기둥을 굳게 세우고 지키십시오.

0: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1: 다윗의 말년은 참 쓸쓸했다고 합니다. 한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열왕기상 1장 1절에 의하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만큼 노쇠하여서 침상에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다름이 아니라 열왕기상 1장 4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기원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다윗은 침상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충분히 경험하고 온 전제로 확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할 때 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았다는 말에. 약속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 오래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는 겁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숨 쉬는 동안 그 손길을 눈앞에 펼쳐 보이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드디어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지쳐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이제 또 남은 반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호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씨와 찬미 진행을 맡은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은 믿는 사람이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먼저 믿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3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 물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만나와 같은 예수님의 살과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과 같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우리는 성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단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 음료의 의미를 아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끝나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듯이 살아있는 성찬도 있습니다. 믿음이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있듯이 성찬도 의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찬에 참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를 본문으로 19번째 연 말씀을 바라고 부르짖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있다.
1: 우리가 이 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교훈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릴까?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막 간절하고 그야말로 목이 터지라고 막 그냥 너무 애절하게 그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또 나쁜 기도도 물론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고 그렇게 간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인도 그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결국은 그 기도가 말씀의 묵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다라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이 나라가 구원을 얻었는가. 여러분 물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은 드러나는 손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가지고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이 우리의 제약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참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부짖어 기도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신자 참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그러한 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참 전국에서 피난하여 내려온 그러한 성도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회개하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그 시점에도 사실은 여러분 자유주의보다도 자유민주주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의 사상에 또는 공산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쪽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승만과 같은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고 기독교 건국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날에 또다시금 그런 어떤 공산주의의 세력이 곳곳에 침투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한 형편에 놓여있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날아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때도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가 본을 받고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울부짖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

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이 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아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땅이 정말 굳건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 주목받는 나라가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나가보면은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 백성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일해보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들의 로망이요 꿈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참혹한, 그야말로 잿더미밖에 안 난 그런 곳에서 오늘의 한강의 기적과 같은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도 부르짖음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이 그냥 단순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금 병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 병 들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세계를 생각하는 거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불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예요. 이번에도 제가 태국에 갔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후배 선교사가 태국이라는 곳은 그 우기 때는 한 번씩 그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그걸 스콜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비가 내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막 비가 퍼붓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요. 그러면은 막 그냥 물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전이 됐어요. 이 선교사님이 뭐 거기에 정전이 되면은 뭐 수많은 집들이 정전이 되고 정전이 되면은 제일 불편한 게 뭔가 하면은 냉장고가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음식들이 뭐 그런 어떤 그 열대지방에는 순식간에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불러놓고 서비스 불러도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본인이 어떻게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만지작거리다가 감전이 돼서 뭐 어떤 고전압이겠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모님과 애들이 아주 어려요. 사모님도 뭐 그렇게 젊은 분이고. 근데 이 사모님은 결단을 했어요. 나는 남편의 길을 가겠다. 난 돌아오지 않겠다. 난 남편의 길을 가겠다. 남편이 하던 그 일들을 내라도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았어요. 일을 했어요. 우연히 그곳에 들렀던, 우리가 거기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한인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그 개척된 교회에 이제 한인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자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구에 있는 후배 목사가 거기에 갔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마침 그 대구에 있는 그 교회가 땅을 좀 이렇게 사놨는데 땅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팔게 되어서 한 30억 정도를 갖고 팔았대요. 30억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인원을 해가지고 우리 이 좀 귀한 일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중에 14억 거의 절반을 거기에 방콕의 선교센터를 이 사모님을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센터를 세워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태국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공항에 내려서 돌아오는 길에 또 후배 선교사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페루에 있는 우리도 후원하는 선교사인데 페루라는 곳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남미잖아요. 그런데 워낙 외로워서 그랬겠죠. 사실 선교사는 소명을 받아서 가는데 사모나 자녀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일 큰 딸이 있었는데 페루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던 4학년을 다니던 학생이었나 봐요. 근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목숨을 끊었대요. 그래서 장례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온 생애를 헌신했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믿음이 좋은 자녀로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 되는 자녀로 그 선교사는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했다면 하나님 온전하게 생명을 보호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는 모든 것이 다 정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더 주의 일에 매진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말씀이 말씀. 오늘 본문에도 거듭 시인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50절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수많은 해방꾼들이 목을 조는 거예요. 나는 피하고 피하고 물러나고 물러나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얼마나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겁이 날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151절에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전에는 나를 묶었던 나를 그렇게 애타게 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많은 숙제들이 나에게 청청히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 시야를 열어주시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 문제보다 더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 주님을 통하여 문제를 보고 주님을 통하여 나의 아픔을 보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보고 나의 대적들을 보고 온갖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것들이 다 멀리 있고 멀어져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하면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자연스럽게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소리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죠? 궁지에 몰리면은 답이 없으면은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전혀 없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바로 앞에 그러한 위기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에는 누구나 불안한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때때로 그렇게 하다가 조야 했는데 다음 말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어집니까? 내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내 형편만 놓고 주님 앞에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어 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뜬 나이다. 새벽녘에 눈을 뜬 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헤세다죠.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것은 죄인됨입니다. 죄인됨이. 근데 놀랍게도 시인은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구약은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암시되는 그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말씀으로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배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가?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후각이냐, 미각이냐, 청력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력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모든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그렇게 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시간이죠. 설교 시간이죠. 켈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세기는 종교개혁 일어나서 그야말로 굉장히 뜨거워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1730년, 40년대, 1780년대에서 1840년대 이런 시기에는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뭐 조지 위필드니, 조나단 에드워즈니, 찰스 피니 이런 엄청난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하디라는 선교사가 주축이 되어졌었고, 또한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때는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그런 대부흥사가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보면은 이 부흥이 활활 타오르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켈빈은 여러분 종교개혁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부흥기 아닙니까?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켈빈은 그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 교회를 담임하고, 16세기에 제네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또한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켈빈이 교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일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말씀을 듣는 일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 선서리를 하는 거죠. 그들은 예배당에,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말은 그 제네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한 번 온 것으로 대단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너무 귀가 열릴까 봐 매주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한 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격주쯤 와가지고 한 번쯤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일주일에 나는 두 번 설교 들으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내가 영적으로

안에서는 안 되지? 조금 더 늦겠다 이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켈빈이 그런 영적 부흥 시기에 이런 세계적인 정말 역사적인 뛰어난 그런 성경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켈빈이 설교를 해도요. 켈빈이 설교를 했는데 자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왜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앉아서도 자고 서서도 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둥 같은 데 이렇게 등을 붙여갖고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꽤 많이 서고 앉고 이런 그림 사진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서서도 자고 앉아도 자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많이 위로가 되는 거죠. 칼빈도 재우는데 여러분 자도 괜찮아요. 제가 뭐 칼빈하고 견줄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해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3: 우리 함께해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자성어 가운데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갈 수 없다. 인생의 어떤 본질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마지막 남은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걸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더 많이 가져야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채워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의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본문의 다윗은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꼭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바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 같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는 때로는 그냥 손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금과 은과 녹과 철부터 시작해서 그는 모든 찬양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 문지기를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꾼들을 세워서 준비케 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감사가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